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은 푸가로 불리는 곡이에요. 푸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78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 연주로 듣겠습니다.

올리비에 라트리의 오르간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푸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78 일명 바흐의 작은 푸가로 불리는 곡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푸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 참 편안하다.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 어렵다. 나는 좀 더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가정음악 전반부는 푸가 음악을 좀 집중 감상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푸가를 괴테만큼 사랑했고 높이 평가했던 음악가가 또 있었으니 그는 바로 베토벤이었어요. 특히 베토벤은 생애 말년 완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면의 심오한 울림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 조화로운 울림을 푸가를 통해 음악으로 그려냈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29번 하머클라비어에는 장대한 삼성 푸가가 등장하는데 이 곡은 기교적으로도 너무 난해해서 프란츠 리스트가 연주할 때까지 한동안 연주하겠다고 나서는 피아니스트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 이후에 작곡된 후기 대표적인 피아노 소나타 31번 3악장에도 푸가가 등장합니다. 낭만적이면서도 정교한 이 푸가 끝부분에는 주제 선율을 뒤집어 놓은 이른바 전위형 푸가가 펼쳐져요. 이 부분은 마치 고난과 시련을 뒤집어서 환희와 승리로 나아가는 베토벤의 인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로와 희망, 고통과 승리 이런 다양한 감정이 푸가처럼 얽혀있는 이 곡을 한번 오늘 아침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11 3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 푸가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빌헬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아니스트 빌헬름 캠프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110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후가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를 전해드렸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이제 좀 후가에 대해서 빠져드는 느낌 받으시나요? 사실 뭐든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듣기, 읽기 이런 작업들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곡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후가입니다. 베토벤의 또 다른 후가 한 곡을 만나보실 텐데 이번에는 현악 4중주예요. 현악 4중주,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음악 형식입니다. 넉대 악기가 만들어내는 정교한 울림이 특징인 현악 4중주야말로 후가와 가장 잘 어울리는 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현악 4중주로 연주하는 베토벤의 대후가 준비했습니다. 원래 4중주의 한 악장으로 작곡됐는데 너무 장대하고 난해해서 독자적인 악곡이 됐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길고 거대한 후가로 작곡된 이 음악. 넉 대의 현악기가 각자 강하고 뚜렷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격렬한 갈등과 함께 대립하죠.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당시 연주자들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 난색을 표했고요. 절친한 동료 루이스 슈퍼도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다. 혀를 내둘렀다죠. 지금은 베토벤의 푸가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작이 된 이 곡. 현악 4중주 B플랫 장조 대푸가 작품 133. 오늘은 알반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연주 시간 15분 30초입니다.

베토벤 현악 사중주 B플랫 장조 대후가 그로스푹 작품 133 알반베르크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후가인가? 사실 베토벤 대후가 이런 곡을 이렇게 몰아서 좀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 다른 곡과 붙이기가 더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행의 끝은 항상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좋은 식사 자리의 마무리는 달콤한 디저트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은 좀 말랑말랑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좀 만져드리면서 이 후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을 재즈로 편곡해서 연주한 존 루이스 재즈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프렐루드는 피아노 솔로로 연주를 하고 후가는 기타, 더블 베이스, 바이올린 이렇게 현악 앙상블과 함께 연주하는데 오늘은요. 프렐루드와 후가 1번 바흐 작품 번호 846 중에서 현악 앙상블과 연주하는 그 후가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존 루이스 편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루드와 후가 1번, 바흐 작품 번호 846 가운데 후가 부분, 존 루이스의 피아노, 그리고 그의 현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후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아, 이런 게 후가로구나 느껴지셨나요? 자,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받고 있습니다.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또 소개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9하나 7하나 쓰는 분인데요. 정년퇴임 얼마 남겨두지 않은 50대 직장맘입니다. 조용한 음악이 저의 삶과 함께 하여 묵묵히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평온한 아침이에요. 하셨어요. 9하나 7하나 쓰는 분, 그 곁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4682 쓰는 분이에요. 늦은 아침 부랴부랴 택시 탔는데 집에서 듣던 곡 그대로. 우와, 택시에서 클래식 FM 나오는 건 전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쑥스러워서 말로는 못하고 메시지로 전합니다. 9264 운전하시는 임종남 기사님, 오늘 편안하시고 돈 많이 버시라고. 아이, 그냥 좀 말씀하시지. 50대가 아니신가 보다. 이 4682 쓰는 분은 30대. 한창 부끄러울 나이. 4682 쓰는 분, 9하나 7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예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1843년 6월 15일은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음악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태어난 날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교사였던 어머니에게 처음 악기를 배운 그리그. 어린 시절 모차르트를 동경했고 모차르트처럼 되겠다는 꿈을 키웠답니다. 그 꿈대로 음악가가 된 그리그는 노르웨이 민속음악 어법을 사용한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면서 페르겐트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3년 전인 2023년 6월 16일에는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쟁기념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이 공연에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감독인 한국의 여성 지휘자죠. 김은선과 이전 음악감독인 도널드 러니클스가 함께 포디움에 올랐어요. 또한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 등 15명의 성악가들이 함께해서 오페라단의 100주년 역사를 축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2년 6월 17일에는 20세기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인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태어났습니다. 법학에서 음악으로 진로를 바꾼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이라는 파격적인 발레 음악을 비롯해 원시주의와 리듬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 등을 이어가면서 음악의 혁신을 주도해갔습니다.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서 모닝 무드와 솔베이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에 의한 세계 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스트라빈스키가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발레음악 페트루슈카를 직접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했어요. 워낙은 러시아의 춤, 페트루슈카의 방, 사육제 이렇게 3악장 구성인데 오늘 마지막 3악장 사육제 축제를 예브게니 키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에 의한 세계 악장 가운데 3악장 사육제 축제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평화로운 두 곡이었어요. 그리고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서 모닝 무드와 솔베그의 노래 바바라 보니의 음성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팝 클래식 12탄입니다. 토요일 요 시간대 10시 언저리에는 팝 클래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1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좀 분위기 잡아보려고요. 두 분의 성악가 그리고 두 분의 정상급 재즈 피아니스트의 콜라보, 이 소중한 순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변신입니다. 예, 프랭크 하스테니의 재즈 피아니스트와 함께 존 레논의 Imagine을 노래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메조소프라노 아네소피 본 오터가 Calling You. 이 곡 좀 가끔 저희가 많이 준비하는데 밥 텔슨의 곡입니다. 영화 바그다드 카페에서 흐르는 곡, 브래드 멀다우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두 곡 들으시죠.

브래드 멀다우의 피아노, 아네스 포노터의 음성으로 밥 텔슨의 Calling You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존 레논의 Imagine, 토마스 쿠바스토프의 음성이었어요. 재즈 피아니스트 프랭크 하스테니에의 연주와 함께했습니다. 쿠바스토프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목소리를 전해주다니요. 자, 이번엔 1621 쓰는 분이에요. 윤주님, 운전하면서 가정음악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특히 왕벌의 비행에 이은

느린 선곡 카르미나 브라나 환상입니다. 음악에 주는 힘이 위대하군요. 긴장하면서 듣다가 어느새 하품하며 제 뺨을 톡톡 두드리기도 했네요. 아, 그렇게 긴장과 하품을 자유자재로 오가셨어요? 20일도 운전하면서 가정음악 들어야 하는데 신청곡 있다고. 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겠네요. 1621 쓰는 분. 조금 전에 이 콜링 유 들으셨으면 또 하품하시는 거 아닌지. 예전 가정음악 시그널 음악 부탁해요 하셨어요. 아, 하루 24시간 지치지 말고 힘내서 지금처럼 잘 지내라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정음악 시그널 음악.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가정음악 1979년 4월에 이제 KBS 1FM이라는 그런 채널로 개국을 해서 1980년 3월에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 김기경 선배님의 음성으로 가정희망 음악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정음악실, FM 가정음악 이렇게 이름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지만 오전 9시에서 11시 2시간 만나는 저희 채널의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음악 진행자들의 변천사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나운서 변순복, 신은경, 또 탤런트 김미숙님, 방송인 김세원님, 그리고 2000년대에는 아나운서 이미선, 이규원, 또 유정아,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박종훈, 그리고 음악 칼럼니스트 장일범, 배우 윤유선에 이어서 현재는 누굴까요? 접니다. 네, 아나운서 신윤주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시그널 음악 역시 진행자가 바뀌면서 몇 번 변화가 있었는데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에 이어서 클로드 볼링의 이런데스 그리고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셀라 델 마티노 베토벤의 론디노도 있었고 지금 폰키엘레 시간의 춤 따단 따단 따단 따단 여기까지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전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A장조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아일랜드 여인 에이나우디의 아침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텔라 델 마티노 이렇게 세 곡 들으면서 그간 오랜 세월 여러분 곁에 있었던 가정음악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때 진행했던 우리 멋진 선배님들도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역대 가정음악, 시그널 음악을 세 곡 이어서 들으니까 오늘은 방송의 날인가? 싶어지네요. 세 곡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아직 저를 마음에 들이시지 않으신 분들, 아, 나의 DJ가 어디 가고 네가 있느냐 이러실지도 모르겠네요.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A장조 작품 3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클로드 볼링 플루트과 재즈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아일랜드 여인, 장피르 랑파레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그리고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스텔라 델 마티노, 아침의 별은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별과 같은 선배님들이 진행하던 가정음악, 전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가정음악을 진행하고 있는지 참 감사하고, 머리 숙여서 에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6월에 만나고 있는 음악가는요, 정교함과 절제 미학을 추구하는 독일 정통파 지휘자입니다. 마에스트로 미하엘 잔데를링입니다.

음악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언제였나요? 2000년 11월 25일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첼로를 든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자 없이 홀로 무대에 오르더니 무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협주곡에 첼로 독주까지 함께 연주해 나갔어요. 사실 잔데를링은 첼로 연주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공연을 불과 사흘 앞두고 지휘까지 함께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지휘를 해본 적 없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오케스트라 측에서 이 무대를 대신할 지휘자는 오직 당신뿐, 잔데를링 뿐이라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지휘를 하게 된 잔데를링은 꼬박 이틀 밤을 세워서 오케스트라 악보를 샅샅이 분석해 나갔습니다. 협연하기로 했던 음악 외에 무대에서 연주될 모든 곡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포디엄에 오른 잔데를링, 바흐의 작품을 비롯한 모든 연주곡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지휘자로 데뷔하게 된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흘이었죠.

사실 잔데를링에게 지휘봉은 첼로보다 친숙한 존재였어요. 아버지와 형들의 무대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켜보며 자랐으니까 지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절대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기회로 지휘자가 됐고요. 2000년 데뷔 이후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으면서 첼로와 지휘를 병행했어요. 2011년 잔데를링은 드레스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첼리스트 활동을 공식적으로는 마무리하고 지휘에 전념하게 됐는데요. 드레스덴 필과 함께 베토벤 교향곡 전곡 녹음을 선보이면서 독일 음악의 정통적인 해석의 강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루첼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브람스 교향곡 앨범을 발매하면서 또 한 번 주목받았죠. 화려함보다는 음악의 본질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는 잔데를링. 베토벤과 브람스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람스의 작품을 연주할 때는 브람스가 전통적으로 지키려 했던 독일 사운드, 낭만적이면서도 깊고 어두운 저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브람스와는 다르게 베토벤의 음악은 간결하면서도 한음한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적인 연주를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드레스덴 필하모니 상임 지휘자 시절 녹음한 베토벤 교향곡 전곡 녹음 가운데 골랐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E플랫 장조 작품 55 영웅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이번 E플랫장조 작품 55 영웅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올토였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연주였어요. 자, 잔데를링이 드레스덴 필 이후 자리를 옮긴 루체른 심포니와 함께 브람스 교향곡 전곡 음반을 냈는데 그 가운데 한 곡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 98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에파슈나토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남기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피아니스트 밀라드 유수피는 1990년대 내전이 한창이던 카불에서 태어났습니다. 탈레반 정권이 음악을 금지하고 악기들을 불태우던 시절 그는 종이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낼 순 없었지만 음악을 꿈꾸는 일만큼은 누구도 금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훗날 정권이 바뀌고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지금은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듯한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끝내 버텨내는 꿈이죠. 그런 희망의 힘을 떠올리며 오늘도 음악과 함께 시간 나눠볼까요?

F의 사랑과 희망의 노래, 이성우, 이정민의 기타 듀오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또다시 탈레반 통치 아래 많은 것들을 통제받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그 땅에서 피어나는 꿈과 희망과 사랑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토요일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곧 음악학자 게이승 선생님 만나볼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1: 네.
0: 지난 5주에 걸쳐 프랑크의 실내악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1: 서운해요. 시작도 전에 서운해요.
0: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거기에 좀 걸맞게 피아노 협주곡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난주에 나름 간곡하게 말씀하셨거든요.
0: 아,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들어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1: 기대하고 있어요.
0: 네네. 그리고 이 피아노 협주곡이 사실 프랑크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장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프랑크는 작곡가이기 이전에 당대에 굉장히 인정받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뭐 그 이 시대에 흔한 그 천재들 있잖아요. 뭐 아홉 살 때 바흐 평균율 전곡을 연주하고 뭐 나중에 파가니니가 14살 때 프랑크가 연주하는 거 듣고 자기 연주에 반주자로 데려가겠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 세상에.
0: 그 이제 흔한 그 전설들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1: 우리 집 둘째가 아홉 살인데 뚱땅거리는 걸 생각하면은 천재는 달라요.
0: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 네.
0: 그 방금 이제 제가 그 파가니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뭐 실제인지 모르죠 이제 그렇게 전해지는 거니까 파가니니가 이 어린 프랑크 연주하는 거 듣고 자기 연주회 반주자로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1: 전설
0: 어머니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럼 이제 그 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멘델스존을 직접 가정교사로 모셔와서
1: 멘델스존을 모셔왔다고요.
0: 그래서 프랑크의 음악 인생을 또 결정지은 사람도 어머니이니까 또 아마 생각이 있으셨겠죠.
1: 네. 진짜 예나 지금이나 음악 커리어에서 어머니들의 존재.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0: 아, 그럼요.
1: 네. 놀랍네요. 프랑크가 굉장히 부유했군요.
0: 전에 이제 거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출판하고 이런 게 별로 급하지 않았다고
1: 맞습니다.
0: 말씀드렸었죠.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뭐 이제 본인에게 그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사는 거니까.
1: 부럽네요.
0: 어쨌건 이 멘델스존은 프랑크 피아노 연주 듣고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고전적인 평온함, 고른 터치, 영롱한 명료함. 영롱한 명롱함이 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표현으로 가득한 연주.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피아노 협주곡이야말로 연주자 프랑크와 작곡가 프랑크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장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피아노 협주곡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1: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어서 들어보고 싶어요. 1악장부터 출발하나요?
0: 네. 피아노 협주곡 2번 시장조 준비했고요.
1: 2번.
0: 네. 그리고 1악장 먼저 들을 겁니다.
1: 네.
0: 피아노 협주곡은 두 곡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뭐 더 썼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워낙 이제 기록 이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곡가라서 알려진 거는 두 곡 있습니다. 오늘 듣지는 않을 거지만 그 1번 협주곡 이게 또 클라라 슈만에게 헌정이 되었더라고요.
1: 무려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에 헌정되어.
0: 그리고 1849년에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초연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프랑크가 쓴 최초의 대규모 관현악 작품이라고 해요. 그 흥미로운 건 이제 당시 그 작곡가 겸 비평가 보시엘레스가 이 피아노 협주곡 1번 이걸 듣고서 이게 리스트와 바그너로 대표되는 그 신독일 악파 미래의 음악 이런 것에 맞세워서 이렇게 옹호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맞세워서 옹호했다.
0: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랑크는 당대의 그 보수 진영 작곡가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뭐 그럴 만하죠. 멘델스존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케어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2번 협주곡은 조금 그 사정이 다릅니다. 1번과 달리 작곡가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던 작품이고요.
1: 생전에 출판이 아예 안 됐어요.
0: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0: 1879년 자필 악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 축약본 뭐 이렇게만 전해지다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반이 이제 이걸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음반인데
1: 네.
0: 아주 최근이 되어서야 녹음이 된 거예요. 이게 2021년 나온 앨범이거든요.
1: 아, 5년밖에 안 됐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실제 녹음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됐을 수 있겠지만 이 앨범이 발표된 게 2021년이니까
1: 네.
0: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어볼 수 있게 된 지 이제 정말 5년 정도밖에.
1: 진짜 얼마 안 됐네요.
0: 네.
1: 이야.
0: 그래서. 그
1: 이런 곡을 오늘 우리가 들어봅니다.
0: 저희가 뭐 오늘까지 포함해서 6주 내내 이 출판을 미룬 완벽주의자 프랑크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1: 진짜 출판을 미룬 음악가였네요.
0: 네. 뭐 그 모습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가장 화려하면서도 또 사적인 장르였을 피아노 협주곡 이거를 이제 끝내 세상에 내놓지 않고 평생 서랍 속에 그 두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 정말 그러면 안 되겠구나.

0: 피아노 우중주도 너무 좋았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오늘 이 협주곡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 이거 이렇게 묵혀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멋있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1악장부터 들어볼 텐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서 콰지 판타지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환상곡풍으로 연주한다라는 단서도 붙어 있는데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의 1악장이라는 뜻이에요.
0: 네.
1: 일단 좀 먼저 들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돌아와서 더 이야기 나누죠.
0: 지금 전해드릴게요. 에두아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콰지 판타지아 게오르크 미하엘 그라우의 피아노 파우즈 헤이모어가 지휘하는 비르텐베르크 필하모니 로이틀링겐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0: 멋집니다.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콰지 판타지아 전해드렸습니다. 게오르크 미하일 그라우의 피아노, 파우즈 헤이모어가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필하모니 로이틀링겐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와, 뭐랄까. 지난주에 들었던 피아노 오중주랑은 확연히 달랐네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일단 스케일이 커졌고 여기에선 진짜 피아노가 주인공이네요.
1: 네,
0: 아, 내가 주연 배우이고 그런데 막 스케일이 큰데 막 거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낭만이 있어요. 중간중간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네. 노래도 들렸고 해서 네. 너무 멋지네요.
1: 멋있죠.
0: 아, 심장이 두근댔던 보람이 있었어요.
1: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스케일 그 와중에 또 들려오는 아주 섬세한 어떤 노래들.
0: 네. 그러니까
1: 이런 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콰지 판타지아인 거겠죠.
0: 그러네요.
1: 아주 환상곡풍으로.
0: 네.
1: 이 보통 협주곡 1악장이면 이제 비교적 엄격한 소나타 형식의 이 틀을 따르는 편인데 이 곡도 그리고 소나타 형식의 기초를 하고 있긴 한데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강렬함과 섬세함이 아주 번갈아 나타나는 자유로운 구성으로 작곡이 되어 있는 1악장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1악장을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아, 멋있다. 뭐 또 중간중간에 예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실 수 있지만 그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들어보면 또 조금 흥미로운 악장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1악장 군데 군데에서 이를테면 리스트 같은 작곡가의 조박금 방식이나 아니면 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거든요.
0: 아, 리스트가 연상된다고요?
1: 네, 네. 근데 그럼 이제 되게 이상한 일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그러니까
1: 1번 협주곡 발표되었을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맨델스존의 제자이기도 했고 이 프랑크는 보수 진영 작곡가다. 뭐 이게 지배적인 어떤 평가였고 그 아주 구체적으로 리스트나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의 어떤 그 미래 음악, 신도기락파 음악에 좀 대비되는
0: 네.
1: 그런 음악.
0: 아까 맞세워서 네네, 얘기하셨잖아요.
1: 네, 그건 이제 뭐 모셸레스의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 두 번째 협주곡에서 이제 말하자면 보수적인 움직임보다는
0: 네.
1: 조금 더 어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0: 네.
1: 그런 어법을 사용했다는 게 이제 조금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아요.
0: 그 시대 흐름에 또 열려 있던 작곡가였네요.
1: 네, 그리고 뭐 저희 지난 몇 주 동안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프랑크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느 뭐 보수 진보 어느 한쪽에 나를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라.
0: 네,
1: 뭐 나는
0: 멋있다.
1: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다. 뭐 그런 거니까.
0: 네.
1: 그게 참 말로 하기는 뭐 멋지고 쉬워 보여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0: 그렇죠.
1: 프랑크는 또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어떤 한 진영에 가두기 어려운 작곡가 프랑크 계속 뭐 만나보고 있지만 이 프랑크의 음반 해설을 쓴 전기 연구자 안드레아스 포히테라는 사람이 이 오늘날 프랑크를 맨델스존의 후계자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0: 네.
1: 사실 그것보다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좀 중계자로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0: 네.
1: 뭐 브람스와 브루크너의 새로움을 조금 미리 예감한 그런 작곡가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0: 네, 네.
1: 사람도
0: 네,
1: 있고요.
0: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 1악장 이제 두 번째 주제 이 주제가 그 피아노가 아니라 비올라 독주로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인데도 이 솔로 비올라에게 가장 서정적인 순간을 맡긴다는 거. 그러니까
0: 왜 그렇게 했을까요?
1: 그러니까 평생 이 실내악을 써온 작곡가다운 선택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아, 아낌없이 비올라의 그윽함을

0: 믿고
1: 네.
0: 그거를 주었군요.
1: 그 2악장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아, 2악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악장이에요.
0: 네,
1: 그
0: 네.
1: 뭐 이제 이거 느린 악장인데 아, 이거 들으면 저는 이거 뭐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아. 뭐 일단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네.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네. 들어보시죠.
0: 네. 계희승 선생님이 하루 종일 들으실 수 있는 2악장입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아다지오. 게우르크 미하일 그라우의 피아노, 파우즈 헤이모어가 지휘하는 비르텐베르크 필하모니 로이틀링겐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2악장 인터메초 아다지오 감상해 보았습니다. 게오르크 미하엘 그라우의 피아노, 파우즈 헤이모어가 지휘하는 뷔르텐베르크 필하모니 루이틀링겐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여운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네. 네. 아, 현악 파트가 연주하는 도입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성가 네, 같았고요. 네. 이제 피아노가 그 위로 조용히 들어오는데 화려한 협주곡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고요한 독백의 순간, 기도의 순간, 고백의 순간이 있다는 네, 것이 의외인데 네, 너무나 마음을 쿵 치며 다가오네요.
1: 맞아요. 그 사실 저희가 6주째 프랑크의 음악 만나고 있는데 이 찬송가풍 뭐 어떤 이런 코랄 네, 이런 게 프랑크 음악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네요.
1: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 첫 시간에 그 들었던 현악사중주의 바흐 인용이 있네 없네 뭐 이제 그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제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풍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0: 네.
1: 거기서도 그랬고 또 지난주 피아노 5중주의 느린 악장에서도 어떤 비슷한 경건함 같은 게 네, 흘렀고요.
0: 네. 멋있었어요.
1: 그래서 아마도 이 멘델스존을 통해 바흐를 물려받은 작곡가 프랑크에게 코랄은 뭐 일종의 모국어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 악장 이제 에서 주목할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여러 번 들어보지 않으면 뭐 놓치기 쉽지만 이 피아노가 연주하는 주제가 사실 1악장의 그 두 번째 주제 아까 비올라가 연주했다고 말씀드린 그 주제의 선율을 가져와서 변형해서 네, 쓴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1악장의 재료가 또 이제 두 번째 악장, 2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0: 네.
1: 그래서 저희 전에도 이제 여러 다른 작곡가들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건 베토벤부터 시작해서 슈만, 리스트, 뭐 심지어 그 파리에 살고 있는 이제 또 다른 프랑크 있었잖아요. 에드와르드 프랑크.
0: 글을 읽고 있었네요. 네. 이제 에드와르드 프랑크밖에 모르겠네요.
1: 이 사람들이 다 즐겨 썼던 기법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뭐 동명이인인 두 프랑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그 같은 기법에 끌렸다는 것도 조금 묘한 우연인 것 같고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한 5살 정도.
0: 네, 네. 뭐 그만하면 동년배죠.
1: 네, 네.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알고 지냈다는 기록은 없지만 뭐 그것과 이제 무관하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작곡가들이 같은 방식으로 이 악장 사이에 연계를 이어갔다. 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재밌네요. 묘하네요.
1: 이 악장 이제 A단조로 이렇게 흐르다가 마지막에 환하게 2장조로 열리면서 3악장 피날레를 예비를 하는 거거든요.
0: 네.
1: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0: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이어갑니다. 게오르크 미하엘 그라우의 피아노, 파우즈 헤이모어가 지휘하는 뷔르텐베르크 필하모니 로이틀링겐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보내드렸습니다. 게오르크 미하일 그라우의 피아노, 파우즈 헤이모어가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필하모니 로이틀랭겐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악장이 이렇게 장난기 가득할 줄은 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나 밝고 신이 났다가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좀 무겁고 어쩌면 어두운 행진곡 같은 대목이 훅 들어와서 뭐지 하면서 흠칫했어요.
1: 맞아요. 네. 그 어떤 평론가는 실제로 그 아련하게 장송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피아노 카덴자 부분이 너무

0: 네,
1: 어떻게 네. 여기에 이런 걸 끼워넣을 생각을 할 수 있지?
0: 맞아.
1: 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데, 뭐 축제 같은 음악이지만 좀 이렇게 어두운 면도 있고 기쁨과 슬픔 또 빛과 네. 그림자를 한 악장 네. 안에 이렇게 겹쳐주는 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6주 동안 만난 프랑크라는 작곡가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참 믿겨지지 않는 흐름인데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출판도 거의 안 되고 좀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 들어서 또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연주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조금씩 더 많이 자주 연주되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음악가들이 연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누구를 만나보나요?
1: 프랑크 다음에 또 제가 이거 사실 빨리 들리고 싶어서 굉장히 꼭 오랫동안 참았던 작곡가들 있거든요.
0: 아, 네.
1: 네.
0: 이걸 감히 프랑크를 지금 받아서 빨리 또 네, 이어갈 수 네. 있는 사람이 있군요.
1: 네. 그래서 오래 참았습니다.
0: 오래 참으셨어. 네.
1: 그러니까 또 뭘 그렇게 오래 참았길래 저러나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시죠.
0: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토요일 코너 보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길을 걷다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굴착기 한 대를 봤습니다. 돌아서 가야 하나 잠깐 고민하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신호수의 손짓을 보게 됐죠. 경광봉을 들고 조끼를 입은 그 신호수는 사잇길로 지나가도 좋다는 손짓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왠지 망설여질 때, 나의 결정이 괜찮은 결정인지 알 수 없을 때, 누군가 손짓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때론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런 손짓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괜찮아, 해봐, 잘하고 있어, 가던 길을 계속 가도 괜찮아, 이런 응원의 말들이요. 우리가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는 건 바로 그런 손짓을 기다리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멈추세요, 또는 괜찮습니다,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의 손짓들을요.

380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토스티의 소녀, 꿈이었고요. 테너 카를로 베르곤스의 노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라고 손짓해주는 사람 여러분께도 있을까요? 누가 그런 신호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살다가 공사 구간을 만날 확률은 꽤 높아서 믿을 만한 신호수가 늘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신호수가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손짓을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생생 클래식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서 오세요라는 손짓을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귀 크게 열어놨으니까 어서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신청곡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PC나 스마트폰 콩으로 듣는 분들은 무료로 댓글에 남기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을 곡도 신청곡인데요. 6947번 쓰시는 분이 헝가리 여행을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청해 주셨어요. 1번과 4번, 5번 이렇게 듣겠습니다. 테오 푸시에느레 그리고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탄 연주를 함께 해주겠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이 헝가리로 즐거운 여행을 떠난 친구를 생각하면서 청해 주신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이었습니다. 1번과 4번, 5번 이렇게 들었는데요. 테오 푸셰누레와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번 가운데 1악장 페소 인포르마 디 소나티나입니다. 오늘은 베를린 필하모니시의 비르투오잔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번 가운데 1악장 파소 인포르마 디 소나티나였습니다. 필하모니스트 브리오토젠 베를린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마순 콘체르티노 준비했는데요. 1악장 안단테, 2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라우스 투네만의 마순,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페르디난트 다비드의 바순 콘체르티노였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들었고요. 클라우스 튜네만의 바순,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 보케리니의 미뉴엣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다리아 호버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싱크입니다. 어떤 소식일지 지금 만나볼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간 생클. 먼저 베를린 필의 수석 지휘자인 키릴 페트렌코의 소식입니다. 페트렌코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밤 덴마크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레오니 소닝 음악상을 수상했는데요. 레오니 소닝상은 1959년에 제정돼 매년 수여되는 음악상으로 덴마크 클래식계 최고 영예로 평가받는 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작곡가 진은숙이 아시아 출신 음악가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1년에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날 시상식에서 페트렌코는 지휘자로 무대에 서서 덴마크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슈트라우스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선보였고요. 덴마크의 국왕인 프레데릭 10세가 직접 수여하는 상을 받은 뒤 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레오니 소닝 상의 상금은 15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인 키릴 페트렌코는 수상 직후 이 상금을 우크라이나의 예술단체들과 자선단체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 중에 가족을 잃은 어린이들을 돕고 전쟁으로 파괴된 문화유산들, 오페라 하우스와 박물관, 문화기관 등을 재건하는 일에 상금을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전부터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페트렌코의 이 결정에서 음악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동휘의 일본 이스트엔드 기타 콩쿠르 우승 소식입니다. 그간 수많은 콩쿠르 수상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수상은 또 정말 특별한데요. 기타리스트 이동휘는 8년 전인 2018년 오른손 검지의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국소성 이긴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질환 때문에 긴 공백을 보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영화 음악을 작곡하면서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동희는 자신의 증상을 받아들이고 연주법을 바꿔서 콩쿠르에 도전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13회 이스트엔드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의 오름과 동시에 청중상까지 받게 됐는데요. 세 개의 손가락으로 연주해야 하는 제약을 딛고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콩쿠르 우승 덕분에 지금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이 있으리란 믿음을 갖게 됐다는 이동희. 8월엔 부산, 9월엔 서울에서 독주회를 갔는데요. 질환을 딛고 일어선 그가 들려줄 음악이 더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예술계를 흔들었던 데이빗 호크니의 별세 소식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호크니의 별세는 클래식 음악계에도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크니를 수영장 그림으로 기억하지만 호크니는 오페라 무대의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75년부터 17년 동안 11편의 오페라 무대와

의상, 조명 등을 디자인했는데요. 1975년 글린드본 페스티벌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남봉군의 행각을 위한 무대와 또 의상 디자인을 선보인 뒤 모차르트의 마주피리,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푸치니의 투란도트 무대 작업에도 참여했지요. 특유의 팝 아트적 감성과 원금감, 또 선명한 색채감을 오페라 무대에서도 보여줬는데요. 호크니와 함께 작업했던 로스앤젤레스 오페라는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2027년 그가 디자인했던 투란도트 작업을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해서 바그너 작품을 들으며 차로 달리는 바그너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하기도 했다는 데이비드 호크니. 음악 애호가였던 이 예술가를 기억하면서 그가 디자인했던 오페라 무대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상금 전액을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통크게 내놓았던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 들어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데안 라지치 그리고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찬도였습니다. 데얀 라지치의 피아노 키릴 페트랑코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주간 싱클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나눴어요. 베를린 필의 지휘자 키릴 페트랭코가 음악상 상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또 근육 이상을 딛고 콩쿠르에 출전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동휘의 우승 소식, 그리고 생전에 오페라 무대를 디자인했던 데이빗 호크니의 별세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세상에 좋은 또 멋진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좀 뭉클한 소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클래식 기타 이야기가 나와서 또 클래식 기타의 명곡이죠. 로드리고의 아랑페즈 협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를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드리고의 아랑페지오 주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였습니다.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클래식 FM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낮 12시 생생 클래식.

몬테베르디의 포페아의 대관식 가운데 프루티 미로 그대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노래 대신에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진호님께서 처음으로 신청곡 올려봐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벤치에 앉아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때 떠오른 곡이었나 봐요. 엔리오 모리코네의 라 칼리파 청해 주셔서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뷔시의 발레 준비했습니다. 제임스 걸베이의 플룻과 마리사 로블라스의 하프, 유럽 추임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다리우스 미오의 듀오 콘체르탄테 작품 351번까지 들었습니다.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고든 백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이 곡은 미오가 파리 음악원 기아 콩크르 과제곡을 써달라는 위촉을 받고 작곡한 곡이라서 그런지 원래 그렇잖아요. 콩크르 곡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교를 또 들을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발레였습니다. 제임스 걸웨이의 플룻과 마리사 로블라스의 하프,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헝가리 출신의 음악가죠. 카를 골드마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작품 28번입니다. 이 곡은 멘델스존이나 뭐 브람스 뭐 이런 바이올린 협주곡만큼 딱 아는 곡이라기보다는 또 바이올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면은 또 알만한 분들은 좀 아는 또 그런 협주곡인데요. 그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춤곡풍의 악장을 전해드릴게요. 장영주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골드마크의 발린 협주곡 A단조 작품 28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뿔랑의 플루소나타 전해드릴게요. 그 가운데서도 1악장 알레그로 말링코니코. 이제 뿔랑 특유의 어떤 달콤 쌉싸름한 느낌에 또 아련함까지 더해진 1악장인데요. 한스 게오르그 슈마이저의 플루트와 마테오 포시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플랑의 플루소나타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말링코니코였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슈마이저의 플루트와 마테오 포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연주였고요. 아, 이번에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퀼 550번 가운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입니다. 모차르트는 41곡의 교향곡을 남겼잖아요. 그 중에서도 단 두 곡만 단조로 남겼는데요. 25번 교향곡 그리고 이제 들으실 40번 교향곡 둘 다 G단조로 작곡된 작품입니다. 1악장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또 아주 극적인 4악장 함께 하시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퀘르 550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아사이였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전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구노의 발레 음악 파우스트 가운데 트로이 여인들 그리고 프린의 춤 듣겠습니다. 헤르베르트 본 카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에게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게라르토 피치의 슈만 시리즈 3집이 발매되는데요. 로베르트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번호 21, 게라르토 피치의 피아노 연주로 약 1시간여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리고요. 전반부에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1번 C장조 작품번호 49, 보르딘 4중주의 1964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초 바흐 작품 번호 1052 파비오 보니조니의 합시코드 라 리조란차가 함께합니다.

합시코드와 더불어서 시대악기로 연주된 음반 바흐의 협주곡 가운데서는 단연코 돋보이는 최근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곡이 레코딩 됐죠. 음질 포함해서 첫선에 꼽을 만한 그런 음반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파비오 보니초니의 합시코드 라 리조난차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1번 C장조 작품 번호 49 보르딘 사중주단의 1964년 레코딩입니다.

전곡 자체가 멋있죠. 연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데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1번 C장조 작품 번호 49 보르딘 4중주단의 196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2단조 작품 번호 72의 2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슬라브 춤곡 2단조 작품 번호 72A2 이반 피셔가 주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게라르도 피츠가 진행하고 있는 슈만 전곡 피아노 곡집 3집이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피아노 애청자들한테는 확실히 주목받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3집은 슈만의 또 감춰진 일면을 담고 있어서 더욱더 흥미를 끕니다. 이 연주 자체는 뭐 정통 독일파의 견실한 연주 그 자체입니다. 시적 상상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견고한 연주로 흔들림 없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피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정통 독일파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벨레텐이라는 작품인데요. 노벨레테 하면은 글쎄요, 그 장편소설보다는 작은 단편소설에 가까운 그런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문학을 좋아했던 슈만이 사용한 그런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편보다는 조금 긴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 번호 21, 게라르도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번 음반에는 아베코 변주곡 노벨레텐 방금 감상하신 곡 그리고 알레그로 작품 번호 8 나크트 슈티케 또 숲의 전경 그리고 유령 변주곡까지 주옥 같은 그런 슈만의 피아노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음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토마스 알베노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헬무트 브라니가 이끄는 드레스드너 카펠 졸리스텐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토마스 알비노니 협주곡 상당히 많이 있죠.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다 중요한 곡들, 멋진 곡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바이올린과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D장조, 헬무트 브라니가 이끄는 드레스너 카펠 졸리스텐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명은지 명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측정 가능한 시간, 그러니까 시계와 달력으로 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뭐 오전 9시, 오후 4시, 1분 1시간, 10년처럼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시간에 대해 또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그날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다. 지루한 회의 한 시간은 길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잴 수 있는 길이의 시간, 카이로스는 시계로는 잴 수 없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주는 시간.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크로노스 때문이지만 인생이 깊어지는 건 카이로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생은 크로노스의 길이보다 카이로스의 밀도로 기억된다. 이 말에 공감한다면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6월 2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요제프 하이든의 가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Das Leben ist ein Traum. 인생은 꿈. 인생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꿈에 비유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겠죠. 소프라노 캐롤린 샘슨, 크리스티안 베즈이덴 호우트의 피아노 연주로 토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인생은 크로노스의 길이보다 카이로스의 밀도로 기억된다. 내 마음에 오래 남아있을

그런 주말 만들어 가고 계신가요? 그 곁에 노날이 있겠습니다. 이 고전주의 시대 가곡에서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펠릭스 맨델스존의 누이죠. 파니 맨델스존의 작품 Morgan Grace 아침 인사 작품 번호 47-2 이어드립니다.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는 또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숲과 나비, 밝아오는 아침의 꽃밭을 묘사하면서 생명력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 카를 앵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합창곡이었어요. 그는 말년에 이 합창음악에 깊은 관심을 뒀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존 멀리트, 여름의 노래, 작품 번호 146-4였습니다. 르케르트 씨의 곡을 붙였는데요. 봄날의 꿈이 사라지고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애수의 노래였습니다. 이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노래한 거겠죠. 덴마크의 성악 앙상블 더 칸촌의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은 아침 인사 작품 번호 47-2였습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불렀고요. 카를 앵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칸타타 감상해 보시죠. 체사떼, 보시아떼 마이, 그만둬라, 이제 끝났다. 리옹 번호 684 중에서 아리아 들어보시죠. 아, 친 펠리체 샘프레,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하지 않는가. 우리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삽입돼서 많이 친숙해진 클래식입니다.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고통 속에 절망하면서 복수의 불길을 태우는 참 비장하고도 처절한 노래인데요. 이 친절한 금자씨 그 영화와 참 뭔가 결이 맞다 있는 것 같죠. 카운트 테너 드미트리 신콥스키, 고음악 연주단체 라 보체 스트루멘탈레의 연주입니다.

리용번호 684 중에서 아리아였습니다. 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하지 않는가. 카운트 테너 드미트리 신콥스키가 불렀고요. 라보체 스트루멘탈레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내 아픔을 노래하고 가사는 내 삶을 말하는 것 같아. 그의 노래는 살며시 내 마음을 빼앗네.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영국의 재즈 가수 클레오 레인의 음성, 호주의 기타리스트죠. 존 윌리엄스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베토벤이 유일하게 남긴 오페라 만나보시죠. 피델리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조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간수로 취직한 아내 레오노레를 가리키는 의미죠. 그 중에서 1막에 나오는 죄수들의 합창 먼저 들어보시죠. Overture, Lust in Fire, Luft in Autumn, Light to Heaven.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자유의 공기는. 간수의 배려로 지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난 죄수들이 자유와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면서 부르는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이어서 2막에 나오는 플로레스탄과 레오노레의 재회 이중창 감상하시겠습니다. 오, 나멜 로저 프로이다.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레오노레가 남편 플로레스탄을 극적으로 구출한 직후 이 재회한 두 사람이 부르는 환희와 감격의 노래. 뭐, 이 오페라 피델리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라노 제시 노먼, 테너에는 라이너 골드베르크,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슈타츠 오페라 합창단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여주인공 레오노르는 이 베토벤이 평생 그려온 여인의 이상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 그의 유일한 오페라 중에서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남편 플로레스탄과 아내 레오노르의 재회 이중창,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었고요. 먼저는 죄수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자유의 공기는. 소프라노 제시 노먼, 테너에는 라이너 골드베르크,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슈타츠오페라 합창단 드레스덴의 연주였습니다. 작점 이상의 영국 민요 이어드릴게요.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그대 눈빛 술잔에 담아. 술이 아니라 사랑에 취하는 노래죠. 바리톤 토마스 알렌,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작자미상의 영국 민요 두 곡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Since First I Saw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부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테일러의 음성, 피아니스트 데이브 그루스인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고요. 먼저 영국 민요는 그대 눈빛 술잔에 담아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알렌이 불렀고요.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빌라 로브스의 칸타타 아마존의 숲입니다.

브라질풍의 바흐로 알려진 작곡가 빌라 로부스. 그의 생애 마지막 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여성 소프라노 남성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칸타타 아마존의 숲입니다. 아마존의 숲은 대규모 관현악, 남성 합창 또 소프라노 독창을 위한 교향적 모음 혹은 교향시적 성격이라고 설명되는 작품으로 서곡부터 피날레까지 이어지는 19개의 장면이 거대한 아마존 파노라마를 소리로 펼쳐 보입니다. 그 파노라마가 어떤 풍경인지 19개의 장면에 붙어있는 제목들이 말해주는데요. 아마존 깊은 숲속에서 인디오족이 움직이는 부산한 소리로 시작하는 서곡에 이어 숲의 심장부, 인디오족의 흥분, 첫 번째 새의 노래, 자연의 춤, 두 번째 새의 노래, 여성 소프라노가 부르는 가사 없는 노래 보칼리즈, 흉포한 전쟁의 춤, 돛단배들, 사냥길에서 세 번째 새의 노래, 해질 무렵, 소녀를 찾는 인디오족, 네 번째 새의 노래, 식인종들, 푸르스름한 어둠, 이 감상적인 멜로디라는 부제가 붙은 사랑의 노래, 숲속의 불길, 마지막으로 여성 소프라노가 가사 없이 사랑의 노래 멜로디를 읊조리는 피날레까지 이어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19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후 판본에 따라서 트랙 개수, 연주 시간, 또 소제목 구성이 조금씩 다른 아마존의 숲도 존재하죠. 빌라 로브스는 소프라노가 부르는 4개의 노래에 아마

시에 곡을 붙여서 아마존의 자연, 사랑, 그리움의 정서를 그려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곡입니다. 특히 감미로움이 가득한 곡으로 알려진 돛단배들과 깊은 서정적인 울림을 지닌 사랑 노래 해질 무렵, 벨레이루스와 카이르다 타르제입니다.

브라질 작곡가 빌라로브스의 칸타타 아마존의 숲에서 소프라노가 부르는 네 개의 노래 가운데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돛단배들, 해질 무렵.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알프레드 헬러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남은 두 곡은 내일 이어드릴게요. 오늘 영화음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물의 메인 테마 문 리버, 헨리 맨시니의 곡입니다. 브라질 재즈 보컬리스트 이타마르 쿠락스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오아시스에서 만난 해바라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으나 딱 한 송이로 사막 전체를 후광으로 지닌 꽃. 삶이 다 기적이므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사막 끝까지 배웅하는 해바라기. 김중식 시인의 다시 해바라기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멀리 떠난 여행, 어느 오아시스에서 해바라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씨앗이 날아온 것인지, 누구에게 묻어온 것인지, 딱 한 송이가 사막을 배경으로 피어 있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그 해바라기 한 송이 얼마나 반갑고 또 놀라웠을까요? 그 해바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삶은 기적이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말처럼 사막 같은 삶을 여행하다 지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적처럼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한 송이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권정구 작곡 해바라기 연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시죠. 노은아의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입니다.

권정규 작곡 해바라기 연가 노나의 해금과 권정규의 기타 연주로 오늘 첫 곡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김중식 시인의 다시 해바라기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오아시스에서 만난 해바라기. 그곳에서 그 꽃을 만났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한 송이 해바라기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전해드리죠. 안현정 작곡 나리춤 이어드립니다. 남성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랑의 연주입니다.

안현정 작곡 나리춤, 남성 가금 연주단 추노가랑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주말의 시간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인데요. 오늘의 시간에는 자연 속 생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경남 함안군 강주마을은 여름이면 해바라기 마을이 됩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는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심어 가꾼 해바라기 수십만 송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단지 해바라기가 많이 피어 있어서가 아니라 꽃과 어우러진 강주마을의 들판과 산, 그 풍경 전체가 그림을 그려놓은 듯 꿈처럼 아름답습니다. 강주마을이 있는 곳은 함안군 법수면인데요. 이곳 법수면에서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대평늪과 진랄늪인데요. 그중 대평늪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라풀, 줄풀, 세모고랭이, 창포, 가시연꽃, 붕어마름, 노랑어리연꽃 이렇게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랄늪은 겨울 철새 도래지이기도 한데요. 청둥오리와 기러기들이 주로 날아들죠. 이곳 역시 희귀 습지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법수면은 예로부터 늪지가 많이 발달했지만 경작지를 넓히느라 많은 곳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남아있는 이곳 늪지들은 오래오래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수면의 또 다른 명소는 악양 둑방길입니다. 남강을 따라 조성된 이곳 둑방길은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따라 모래사장과 넓은 둔치가 펼쳐진 곳입니다. 갯벌들 숲과 새벽녘 피어나는 물안개, 해질녘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을 만날 수가 있죠. 해바라기 피는 곳, 맑은 강,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품은 습지가 있는 곳, 경남 함안군의 여름을 만나러 가볼까요?

여름이면 해바라기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꽃이 연꽃이죠.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연꽃 테마파크로 가볼까요? 원래 여기에는 천연늪지가 있었는데 이곳을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곳에는 다양한 연꽃과 수련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안군을 상징하는 연꽃은 법수홍련 그리고 아라홍련입니다. 법수홍련은 함안군 법수면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토종 홍련이라고 합니다. 일반 연꽃에 비해서 조금 늦게 피고 꽃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키는 조금 작지만 꽃잎의 맥이 선명하고 연분홍색을 띱니다. 전체적으로 고귀한 아름다움과 기품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아라홍련은 기적처럼 피어난 꽃입니다. 2009년 5월 함안 성산산성에서 연꽃 씨가 발굴됐는데 무려 700년 전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이 씨앗을 싹틔우는데 성공했고 여기서 피어난 꽃은 함안을 상징한 또 하나의 연꽃이 됐죠. 함안은 옛날에 아라 가야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그 꽃을 아라홍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곳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서는 이렇게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검다리가 놓여 있어서 좀 더 가까이서 꽃을 볼 수도 있고 곳곳에 쉼터와 정자가 마련돼 있어서 여유롭게 공원을 돌아볼 수 있죠. 법수홍련, 아라홍련을 만날 수 있는 곳, 함안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생태공간. 이곳의 여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함안군 산인 면에는 입곡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에는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된 입곡 군립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주민들과 여행자들에게 쉼터가 돼주고 있죠. 입곡 저수지는 일제강점기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곡을 가로막아서 만든 저수지여서 그 형태가 구불구불하고 양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규모도 큽니다. 저수지 한쪽에는 절벽과 소나무들이 있고 다른 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지에 화렵수와 침엽수들이 어울려 우거져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바위와 기암 절벽도 함께 볼 수 있죠. 저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여름에는 인공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함안에는 또 명품 생태숲길, 여황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여황산은 예부터 함안의 주산이자 진산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여황이라는 산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홍수가 나서 사방에 물에 다 잠겼을 때 이 산 꼭대기만이 마치 배가 떠있는 것처럼 남아있어서 배라는 뜻을 지닌 여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황산 둘레길은 산자락을 따라 걸으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생태를 배우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네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각 단풍길, 소나무길, 별내길, 그리고 치유의 숲길입니다. 구간에 따라서는 가파른 길도 있어서 미리 잘 준비하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중 1구간 단풍길, 4구간 치유의 숲길은 비교적 완만한 코스입니다. 함안의 산과 물을 둘러볼 수 있는 길, 저수지를 따라가는 산책로와 산자락을 따라가는 둘레길로 여름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여름이면 해바라기와 연꽃이 활짝 피는 곳 경남 함안군으로 가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이하로 작곡 해금 솔로를 위한 한량 중에서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유유자적, 2장 일장춘몽, 3장 흥청망청 들으셨어요. 이태경의 해금과 윤성의 피아노, 유헌석의 퍼커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하나, 둘, 방풍제월, 너른 천지전비혼 야이기 대단 아루하
1: 다
0: 백구야 헐헐라지를 마라
1: 헐쑤
0: 승상께서 너를 버리고 가시면 너와 놀자고 여기를 왔구나
1: 다
0: 항상 더다 꼭 귀목이 수하여 두고 나무

0: 어디?
1: 좋다.
0: 인춘안양 천서로 먼 부모님 생각이 예쁘니로 보나
1: 좋다이다.
0: 옥창 행도 붉었으니
1: 좋지.
0: 원정무지 이별인가
1: 다.
0: 송백수야 푸른 가지는 또 빛나 피큰 냄새고 노구홍상 니들은 놀아 까라 춘천을 헐쩍어 우리 번님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가시고 다누시죠 어린 줄 모르네
1: 좋다. 좋다이다.
0: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라 가까운 청춘들이더라
1: 알수구야 좋다 알수
0: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라

0: 나는 꼭지 꼭 두 시간 한 놈과 흥하부려 하는 놈과 흉계와 목을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세상으로 번져 보내버리고 다무지 부님 내들 서로 모여앉아서 한잔 드잡소서.
1: 그렇지.
0: 그만 먹게 허여가면서 거들은 거 아니고 노래봅시다.
1: 다
2: 단가 장안만호 듣고 왔습니다. 은희진의 창과 정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장극 춘향전 준비했습니다. 초입부터 이도령 책임대까지 감상하시죠. 도창의 박동진, 이몽룡의 오정숙, 방자의 박후성, 춘향의 성창순입니다.

절대 가인과 영웅 호걸이 생겨날 적이 강산정기 타고 나는디 호남좌도 남은 분은 동으로 지리산 서우로 적성강 산소정기 설이어서 춘향이가 생겼구나. 춘향응우 되기로석 춘향기를 처음 뵐지 꿈가고 내었던 선역 이와도와 두가지를 양소리가 라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화를 내어주며 이곳을 잘 가

0: 시가에게 종종거여 이모한 떠난 원어꿈 깬대잉태요 십상만어 따라다른 떠난던디 이름을 추향이라고 지었더라. 그때는 어느 땐고 하니 한양 삼천동에 이 한림이 계시는데 전하께 없어 남원 부사로 제수하시니 도의 만지 수일 만에 백성에게 선치하여 거리거리 정선비요 골골마다 칭송이라 사또 자제 한 분을 사시부의 만득으로 두었으되 이름을 몽룡이라고 지었겄다. 이모에게 정수하고 전상에 도고지요 지기가 소재하니 인간의 적선이라 역대음마이 고검치하는 흉흉하다 부모스니 활달한 기남자라 부친 따로 고려와서 시책방으로 공부할 때만 참모한 단호이지라 방자노벌 앞세우고서 남원 광활로 구경 자루 온다고 하니라.
1: 광안로 올라가시어 사방 경치를 살피시는디

놓는데 영원 기구 하체 외는 임고대로

そこにはお客と登場だ。

0: 좋다 좋다. 과연 호남 제일루라겠구나. 예, 방자야. 술상 가져오너라.
1: 방자란 님이 술

입상 올려놓으니 도련님 이리 삼배 잡수시고 안녕따이로나 문득한 곳을 바라보니 어떤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의 추천을 드려옵시오. 아재 안가재 안나오더니 휘들어진 벽도까지 휘에 친친 걸 내매고 선뜻 놀라 발고 온다.

0: 답답 정신이 어찌 누르지 감 검틀숨 날숨 꼼짝달 싹을 못 두고 방자를 부르는구나.
1: 예 방자야,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듯번듯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2: 아니 도련님, 뭘 보시고 그러신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 내 부채 발로 봐라, 저기 말이다.
2: 부채는 말고 미령님 발로 봐도 안 보입니다.
1: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3: 흥이란 말씀이 당치 않지라오. 흥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금못 옛날 좋았죠. 졸리게 깨진 병이가 부랴부랴고 방금 사마를 흩었은지 무슨 그리 되오리까.
1: 글,

0: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똑똑히 좀 보아라.
1: 예, 아, 바로 저거 말씀이구나이다. 그게 다른 무엇이 아니오라. 이걸 퇴규 얼매 딸 성준양이옵니다.
0: 방자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1: 예.
0: 그러면 한번 불러오너라.
1: 아이고, 불러오기는 쿵나는 사정이 있습니다.
0: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이냐?
1: 아니, 없지요. 준양 설부하여 남방어 유명하여 감사병사 목부사 군수영과 환장들이 아무리 뭐랴 해도 장방의 흥생과 제두와 문장이며 태상고와 소인과 힐대여 정절행을 유부다가 부먹고 천안의 일월세기요 방고셔 중에 군장 웃기에 황승원 말쌈으로 호라지기 어렵습니다.
0: 네, 모르는 말이로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 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와 이놈아.
1: 예.
2: 당자 분보도 없고 저 향구를 어긋너가 맵시게 있는 처방자 대도 좋은 저왕자 연기방지 시겨쓰고 춘향구를 어긋너간다. 춘향 춘천하는 곳이 허두두두두 알려들어.
1: 알아야겠다 춘향아.
3: 아이고 이 방자야, 아, 무슨 일이 새끼 이렇게 사람을 놀리게 한단 말이냐?
1: 큰일 났네. 큰일 났어.
3: 아니,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그리?
1: 큰일이냐 그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또자제 두리님이 광안을 구경 오셨다가 자네 추천하는 걸 보시고 불러오느라 하기에 와신께 어서 나 따라 건너가시오.
3: 요 녀석아, 아 이제 오신 도리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리님 택 밑에 앉아서 종알종알 꽈바쳤지야?
1: 아니, 내가 도련님한테 뭘 꼬아바쳤어? 도대체 자네 처신이 그러지?
3: 아니, 내 처신이 어찌 그렇단 말이냐?
1: 그런 내력을 일러주지? 네.

0: 가세?
1: 글쎄 나는 못 가.
0: 아니 양반이 불러도 못 가?
1: 아니 터리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0: 그랬지. 춘향이도 해동 성천판 기출이고 보면은 양반은 양반이로돼 한쪽이 기울은 게 절름발이 양반이야?
1: 절름발이 양반이건 아니건 나는 못 가.
0: 여보게, 사람이란 것은 산시 정기를 타고 나는 법이오. 내 도리님 성품을 한번 일러줄게. 들어봐. 경상도 산세나 산이 여보게 이로 사람이 남의 일은 정제가고, 전라도 산세나 산이 촉하게 이로 사람이 남의 일은 제주고 있고,

0: 이래노니 춘향이 잠시 어리석은 듯이 방자 불러하는 말이.
1: 글쎄 방자야. 아, 나비가 꽃을 찾지? 꽃이 나비를 어찌 찾는단 말이냐? 예, 너 어서 도리님 좀 건너가서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여쭈어라.
0: 무식한 방자놈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도련님한테 건너가서.
2: 글쎄 도련님, 암만 가자고 해도 정시 듣지도 않고 욕만 험신합니다.
3: 욕을 뭐라 하더란 말이냐?
2: 뭐 안주에 접시에 해수해라 하고 그럽니다.
3: 뭐라고?
2: 그리고 꽃이 나비를 어떻게 찾느냐고 그럽니다.
3: 옳다. 그게 욕이 아니라 바로 글귀다.
2: 예?

0: 기러기는 바다를 찾고 나비는 꽃을 찾는 법이니 날다려 저를 찾아오라는 뜻이다.
1: 예?
0: 그래, 이 여자 체면으로 제 도리 당연하다. 방자야, 어서 가자.
1: 채 길러요?
0: 아니다. 아, 춘향욱의 말이다.
1: 예? 아이, 점잖게 남의 처녀들 궁둥이나 졸졸 따라다니려고라? 아, 참, 꼴 좋겠어.
0: 아, 참, 그렇구나. 어찌 내가 정신이 혼미하고 가슴이 울렁대는구나.
1: 병 걸린 거 아니오?
0: 병이라니.
1: 아, 상사병 말이오.
0: 에이! 허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 춘향이 제 집으로 갔느냐?
1: 예. 아, 저기 지금 제 집으로 가는구만요, 저거.
0: 어디? 아름답구나. 신선지 구름 속을 걷는구나.
1: 어디 구름 속이요? 땅 위에지? 그리고요, 저 여기 춘향 집은 저 여기 송림이 우아진 곳 있죠? 바로 그 집이에요.
0: 좋다 좋다. 송림이 울미라니 여자 절행 가지로다.
1: 점점 더 미치네.
0: 방자야, 오늘 밤 대령 후에 춘향 집을 찾아가자꾸나.
2: 예. 도련님이 춘향이에게 넋을 반을 잃고 반만 집으로 온 셈이 되었구나. 해지기를 기다리며 글을 읽는 뒤 대학 있다 맹작 있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0: 아서라, 이거 다른 글 정신없어 못 읽겠다. 주역이나 읽어보자.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증코 춘향코 내코 한테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세코 나면 좋고.
1: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요?
0: 이게 주역이다.
1: 어디 그게 주역이요? 코책이지? 자기 학코하고 소인놈 코도 그 아래다 좀 넣어주시오.
0: 이놈아, 네 코는 상한의 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사략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씨는 이 숙덕으로 왕어시다.
1: 아, 도련님,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어도 나 숙덕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 처음이요.
0: 속모르는 소리 마라. 태고라 천왕씨가 1만 8천 세인다이 우증 많으시냐. 말년에 낙지허사 목덕은 못 자시고 물씬 어느 숙덕을 원했기로 각도 가급 향교에 통못 났느니라.
1: 장남.
0: 아이고 방자야, 해가 어찌 되었느냐?
1: 아직 멀었어라.
0: 아이고, 오늘 해는 어찌 이리 더디가는고.
1: 해님이 너 잠자는 거 없어?
0: 아서라, 이글도 정신없어서 못 읽겠다. 천자나 읽어보자. 자, 시어생천은
1: 걸타가 기네.
0: 오, 이런 행사시 유유 장창.

제자 조연 홍범 구조의 얼불홍 제자권 생수역 중거화급발왕 거칠황 요제송덕 장월식구 취지요일은 나를 업조장생적양가 강구연월다롤 오가시석 백가우들 저강종상어 촬

0: 서울청 이제 발수 한도낙서 충성궁지 별진 가련금배아 숙창가 원앙금 치무찰속 천대가연 좋은 풍주 만반치는 수벌결 사창월생 사비경야에 경경경경의 불장
1: 장극 춘향전 들으셨어요. 춘향전 가운데 초입부터 적성가 춘향 추천 대목 내 글은 내력 산수를 이르는 대목을 거쳐 이도령 책 읽는 데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도창의 박동진, 이몽룡의 우정숙, 방자의 박후성, 춘향의 성창순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박봉훈 편곡 신민요 단원놀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향연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천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수박을 고를 땐 초록빛과 검은빛 줄무늬가 선명하게 구분되고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가벼운 노크를 하듯 수박을 손으로 통통 쳤을 때 찰진 소리가 나는 것이 달고 맛있는 수박이라고 하죠. 붉은빛과 빛바랜 듯한 초록빛이 전묘파 화가의 그림처럼 뒤섞인 토마토는 손끝으로 쥐었을 때 단단한 듯 묵직한 것이 맛있습니다. 참외는 너무 크지 않고 노란색과 흰색 사이의 골이 선명한 것이 맛있는데 무엇보다 참외는 정직한 냄새로 고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주말을 보내는 마음도 달콤하고 싱싱한 것으로 잘 골라두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 마음, 우리 마음이 자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보려는 선택, 그렇게 고른 마음이 잘 고른 과일처럼 달콤한 날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6월 20일 토요일, 하지를 하루 앞둔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스위스의 연주 그룹이죠. 스위트 피플의 어네테 아벡투아 당신과 함께한 여름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우리 프로젝트 그룹이죠. 차세정이라는 뮤지션의 1인 프로젝트인데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곡 별린일지라도 내 잃어버린 기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깐소네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토토 쿠뚜뇨의 노래인데요. 그가 작곡하고 노래한 리 아모리,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랑이 아닌 복수입니다. 사랑들이 되겠죠. 1990년 산레모 가요제 2위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가수 플라비오 벤츄리니의 노래였어요. 그가 나의 별이라는 미냐 에스트렐라라는 곡을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미레이 마티유의 목소리였죠. 그 단단한 목소리, 제2의 에디트 피아프라 불렸던 미레이 마티유의 노래 가운데 아포모아, 가르쳐주세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건 원래 칸소네죠. 이산토 칼리포르니아라는 그룹의 데뷔곡 또르네로, 돌아갈 거야 라는 1974년 곡이 원곡인데요.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습니다. 이 곡의 편곡과 지휘는 가브리엘 야레드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리 아모리라는 깐소네 또또 꾸뚜뇨의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삼바 앤 프렐루디오입니다. 삼바 전주곡 바덴 포웰이 작곡하고 비니시우스 지모란시가 작사해서 많은 브라질 가수들이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가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덴마크 출신의 기타리스트 야콥 구어비치의 곡이었습니다. 그가 작곡하고 기타를 연주했고요. 역시 덴마크 출신의 가수 루나 키라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루마니아의 집시 출신의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아코디오니스트 렐로니카의 연주도 함께한 곡인데요. 제목이 튼다 포스터라는 곡이었어요. 시간은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덴마크어로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랄로 시프린,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또 영화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랄로 시프린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였습니다. 이 곡을 보사노바로 편곡해서 들려주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보사노바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삼바 전주곡 삼바 앤 프렐루디오를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삼바 앤 프렐루디오가 됐습니다. 유키 구라모토의 곡 이어드리죠. 노블 마인드입니다.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아 모리아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19세기 중반에 노르웨이의 유명한 동화 소리아 모리아 성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한 소년이 멀고 험한 길을 지나 소리아 모리아 성에 다다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그 완벽한 행복을 상징하는 이야기인데요. 소리아 모리아 시셸이었고요. 그 전에는 유키 구라모토의 노블 마인드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괴헬 3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전해드리죠.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 교향곡이죠. 심포니아 콘체르탄트의 E플랫 장조 괴헬 3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니콜라우스 아르넝쿠르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리 인사치아빌리,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1969년 영화였는데요. 이탈리아와 서독 합작의 범죄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살해를 당하자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 기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센사 티톨로, 무죄 3번, 그리고 무죄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만남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라는 것까지 세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화음악가인데요. 모리코네와 함께 공동작업도 여러 편 했고요. 모리코네의 작품의 편곡과 지휘자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코네의 뭐 그늘에 좀 가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음악가죠. 이 브루노 니콜라이가 에니오 모리코네와 함께한 작품, 두 작품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더티 히어로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르덴 숲에서 지옥까지라는 원제는 그런데요. 1967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폐색이 짙어진 독일군의 마지막 반격이 벌어진 아르덴 전투를 그린 전쟁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OST에서 테마 디 크리스틴, 크리스틴의 테마, 엔니오 모리코네와 브루노 니콜라이가 함께 공동 작업한 곡이고요. 이어서 또 다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와 엔니오 모리코네가 함께 작업한 두 작품에서 음악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우리에게는 표범 황혼에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화인데요. 1968년 영화 원제는 용병이라는 의미입니다. 폴란드에서 온 용병이 멕시코 정부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며 겪는 일을 다룬 코미디가 가미된 이탈리아 서부극이었습니다. OST에서 Notte di Notte, 결혼 첫날 밤, 그리고 리치올로, 곱슬머리라는 의미인데요. 극중의 잭 팔란스의 배역 이름입니다. 프랑코 네로와 잭 팔란스가 주연을 맡았던 1968년 영화 OST에서 두 곡, 에니오 모리코네와 브루노 니콜라이의 공동작업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더티 히어로스 OST에서 크리스틴의 테마, 역시 에니오 모리코네와 브루노 니콜라이가 공동작곡한 작품이었습니다. 안톤 디아벨리의 기타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92의 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네토 전해드리죠. 줄리안 브림의 기타 연주입니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안톤 디아벨리의 기타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29의 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네토였습니다. 줄리안 브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 쿠바 출신의 가수죠. 쿠바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해서 활동했던 가수 셀리아 크루스의 목소리입니다. 멜라우 데 까냐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사탕수수 시럽이라는 제목입니다. 괄호 안에 부제가 있는데요. 물랄라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추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라틴 아메리카의 향기가 짙은 세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엘리토 린도, 어여쁜 그대, 사랑스런 그대라는 멕시코 민요를 바탕으로 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그리스의 뮤지션 야니의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멕시코의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계 미국 가수죠. 페리 코모가 노래한 Papa Loves Mambo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의 가수 셀리아 크루스가 노래한 멜라오 데 까냐, 사탕수수 시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물랄라라는 추임새가 인상적이죠. 이 곡 원래 셀리아 크루스가 1950년대에 불렀던 곡인데요. 오늘은 맘보 킹스 영화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이죠. 로리나 맥케네트의 곡 가운데 라 세레니시마 전해드리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처음 여행했을 때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게 되는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들과 옛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를 거닐면서 영감을 얻어 쓴 곡이라고 합니다. 라 세레니시마 고요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가수입니다. 카르멜로 자플라가 곡을 쓰고 노래한 구치올로 미오, 내 사랑이었습니다. 시칠리아 방언으로 노래했고요. 그전에는 하리스 알렉시오, 그리스를 대표하는 여가수죠. 하리스 알렉시오가 노래한 네펠리의 탱고, 또 탱고 디스 네펠리스였습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 로리나 맥키네트의 탱고 투 에보라를 그리스어로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전에는 로리나 맥키네트의 곡 라 세레니시마, 고요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샤를르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Salut demeure chasse des pures, 안녕 순결하고 정결한 집입니다. 이 아리아를 오늘은 코넷 연주로 전해드리죠. 필립 메칸의 코넷, 그리고 스카일락 강가의 하프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챔버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안녕 순결하고 정결한 집, 살리 드 머 샤스 데 퓨어, 필립 메칸의 코넷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4월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펼쳐진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이논 마르나탄이 연주하는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프랑크의 교향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창단 이후로 연간 6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여온 오클랜드 필하모니아는 뉴질랜드 오페라와 발레의 주요 파트너 오케스트라의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오늘 들으실 작년 4월 10일 음악회에는 스위스계 오스트레일리아의 지휘자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엘레나 슈바르츠는 지금 현재 클랑포룸 위인의 상주 지휘자로 활동 중이고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들을 활발하게 객원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와 함께한 공연에서는 루이즈 파랭의 서곡을 첫 곡으로 선보이고요. 피아니스트 이논 마르나탄과 함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그리고 공연 후반부에는 프랑크 교향곡 D단조를 지휘합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의 첫 곡으로 연주된 루이즈 파랭의 서곡을 들으시겠습니다. 루이즈 파랭은 19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작곡가로 활동하기가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음악가입니다. 클레멘티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요. 안톤 라이히아로부터 작곡 레슨을 받은 루이즈 파랭은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플루티스트인 아리스티드 파랭과 결혼해서 함께 연주 여행을 하기도 했죠.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곡은 루이즈 파랭의 서곡입니다. 1834년에 작곡이 됐고요. 프랑스 오페라의 영향을 받은 아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루이즈 파랭의 서곡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24를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루이스 파랭의 서곡 E 플랫장조 작품 번호 24를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4월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연주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 이논 바르나탄이 이 곡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논 바르나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협주곡으로서는 좀 특이하게 3악장이 아니라 전체 4악장 구성의 작품입니다. 마치 교향곡과 같은 규모의 곡이지만 이 곡의 3악장 같은 경우는 첼로 솔로가 두드러지면서 아주 실내악적인 면도 보여줍니다. 작곡가 브람스는 1881년 7월 1일에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완성한 후에 지휘자 한스 본 뮐러와 함께 마이닝의 오케스트라와 시연을 거쳐서 그해 11월 9일에 부다페스트에서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을 공개 초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을 그의 스승 에드와르드 마르크젠에게 헌정했는데요. 마르크젠은 브람스가 어려운 시절에 많은 도움을 준 스승이기도 하죠. 이 협주곡의 1악장은 알레그로 논 트로포로 돼 있고 부드러운 호른 연주로 시작합니다. 구성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곡이고요. 2악장은 스케르초 악장이고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격정적이면서 우울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는 곡입니다. 3악장 안단테에는 인상적인 첼로 솔로로 시작하고요. 마치 실내악곡과 같이 서정적이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헝가리 민속음악의 영향이 엿보이는 곡입니다. 자 그럼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장조 작품 번호 83 전악장을 이논 바르나탄의 피아노 연주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네, 청중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피아노 연주에는 이인원 마르나탄 그리고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작년 4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이인원 마르나탄은 이스라엘 출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뉴욕 타임즈가 그의 세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한 연주자인데요. 2009년에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란트상을 수상했고 정교한 연주 그리고 현대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오클랜드 공연에서 앙콜곡도 연주를 하는데 좀 특별한 곡을 연주합니다.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수석 첼리스트 애슐리 브라운과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19 중에서 안단테를 선보입니다. 애슐리 브라운의 첼로 이인원 마르나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이논 바르나탄이 선보인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앙콜 곡으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는 일은 좀 드물죠. 하지만 아름다운 첼로 솔로가 나오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연주를 마치고 나서 첼로 수석 주자와 함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들으신 곡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19 가운데 안단테였고요. 애슐리 브라운의 첼로 연주, 이논 바르나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4월 10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펼쳐진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는 스위스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지휘자 엘레나 슈바르츠가 맡았습니다. 엘레나 슈바르츠는 최근 유럽과 미국, 호주 등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지휘자인데요. 2024년부터 클랑포룸 위인의 상주 지휘자를 맡고 있고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LA 필 등의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했습니다. 이번 오클랜드 공연 후반부에는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를 선보입니다. 작곡가 프랑크 하면 바이올린 소나타가 참 유명하죠. 하지만 그의 교향곡 D단조도 오늘날 아주 자주 연주되는 프랑크의 대표작인데요. 1888년에 완성된 프랑크의 교향곡은 와그너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 좀 대담한 작품입니다. 관현악의 음색이 아주 풍성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음악가들이 이 곡에 매료됐죠. 그리고 전체 3악장 구성이라는 점도 교향곡으로서는 좀 특이합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작품 번호 48, 1악장 렌토,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논 트로포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에는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입니다.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작품 번호 48 전악장을 엘레나 슈바르츠가 지휘하는 오클랜드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작년 4월 10일 오클랜드 타운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 번호 959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논 마르나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번호 959 가운데 4악장을 이논 마르나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중국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일 많이 두는 훈수는 장기 훈수라고 한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는 훈수는 운동과 관련된 훈수.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는 훈수는 분리수거와 무단횡단.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 면 삶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훈수를 둔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 날씨와 옷차림에 대한 훈수가 많다. 엘리베이터 안에 어린아이를 보고도 이렇게 덥게 입히면 혹은 이렇게 춥게 입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에 대한 훈수. 그렇게 살지 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하는 훈수라고 한다.

물론 훈수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보통 자신의 결핍을 훈수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훈수 두기도 또 훈수 듣기도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훈수를 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아마노, 아마노.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의 작곡가 리카르도 코치안테의 곡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의 제목이었죠. 노래는 안드레아 보첼리였습니다. 어느덧 토요일 밤입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4291번. 듣고 싶고 들어야 할 주옥 같은 곡들을 오늘도 듣습니다. 당밤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당밤은 젊음이다. 계속 타오르니까. 이런 심오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직은 6월이고 참 좋군요. 그래서 점점점. 매우 심오한 결론이시네요. 당밤은 젊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연령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절대 젊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지나봐야 하니까 말이죠. 영원한 젊음은 없지만 하루에 이 두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젊음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음악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새싹 김철호 씨, 당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보내주세요. 흐흐 하셨습니다. 그럼요, 저희 뭐 좋은 음악이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음악은 다 좋은 거죠, 사실. 우리 김철호 씨는 이제 신청곡도 적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어떤 신청곡을 신청하실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85번 사용하시는 분, 음악 몰도바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곡 남깁니다. 이 곡을 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좋았기에 깊은 밤임에도 왜 화난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 당신의 밤과 음악,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날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추억을 담고 있는 음악, 몰도바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리베르 땅고,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음악이었습니다. 류타 코마스의 반도네온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2085번께 보내드린 몰도바였습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정수란 씨, 안녕하세요 상엽님, 제 생일에 듣고 싶은 곡이 있어 신청해봅니다. 미리 선곡이 돼서 겹치면 안 들려주실까봐 선정하기 위해서 일찍 사연을 보냅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1입니다. 이 곡은 몇 년 전에 사라진 클래식 TV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었습니다.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도와준 프로그램이라 더 그립습니다. 혹시 클래식 오디세이일까요? 클래식 오디세이는 몇 년 전은 아니지만 다시 편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6월 20일 제 생일에 듣고 싶습니다. 이름도 세 번 불러주실 거죠? 적어주셨습니다. 그럼요. 정수란 씨, 단백질 보충에 수란이 그렇게 좋다는데 건강한 이름 수란 씨, 연못에 수련이 있다면 물가에 피는 난초 수란도 있습니다. 우리 수란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늘 이 생일 축하 이름으로 말 만드느라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우리 수란 씨를 위해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1 중에서 1악장 알렉으로 보내드립니다.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작품 23 중에서 솔베이그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KBS TV 프로그램 참 아쉽게도 사라진 클래식 오디세이 앨범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이 계속 있었다면 이 정세진 아나운서 뒤에 배창국 아나운서와 제가 더블 MC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 에도 데바르트가 주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정수란 씨 생일 축하 음악,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흐 제품 번호 1051 중에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트레버 피노기 주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입니다.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중에서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주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중에서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승호 씨, 오늘 선곡 유난히 좋네요. 맨날 듣는데도 크크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일 선곡이 좋을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의 선곡은 늘 좋습니다. 언제 오셔도 편할 때 그때 오셔도 늘 좋은 선곡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585번 오늘 선곡들이 아주 감미롭고 좋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밤이에요. 적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낭만적인 밤을 수놓을 쇼팽의 프렐류드 15번 디플렛 장조 작품 28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랑랑의 피아노입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15번 빗방울 전주곡 랑랑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1901년의 자화상과 함께합니다. 그림 선곡표에서 만나보시죠.

다가루스의 피카소의 생애는 흔히 청색시대, 장밋빛시대, 원시주의시대, 입체주의시대, 신고전주의시대 등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청색시대는

20살이던 1901년부터 약 4년간입니다. 모국인 스페인에서 파리로 돌아와 전시회를 열었던 시기였죠. 극도로 궁핍했던 신진화가 시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절친이었던 화가 카를로스 카사헤마스의 죽음까지 겪게 됩니다. 피카소의 생애에선 드물게 깊은 우울이 시작됩니다. 그림들에도 우울의 대표색인 파란색이 주요 색으로 쓰였습니다. 그런 청색시대의 파란색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1901년 20살에 그린 자화상입니다.

배경의 짙고 어두운 파란색이 너무 강렬해서 보는 순간 캄캄한 현기증이 일 정도입니다. 그런 짙은 파란색 앞에 우뚝 서 있는 검은 외투차림의 피카소는 도무지 스무 살의 얼굴이 아닙니다. 창백하게 야윈, 고독한 중년이나 노인의 얼굴입니다. 피카소의 당시 마음이 그랬던 걸까요? 혹은 우울이란 감정 자체가 사람을 창백하고 늙고 고독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나 그런 얼굴에도 배경의 파란색만큼이나 강렬한 게 있습니다. 피카소의 눈빛입니다. 너무 강렬해서 주위의 파란색이 다 숨죽이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그 어떤 짙은 우울도 결국은 자신을 이기지 못할 거라는 특유의 자신만만함으로 미래를 꿰뚫는 것 같은 눈빛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눈빛을 책 피카소 현대미술의 혁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달루시아 사람의 예리한 눈빛은 피카소의 용모 중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 맹렬한 눈빛은 그에게 있어 세상을 터득하고 혁신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도구였다. 거트루드 스타인 또한 피카소의 시각적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카소는 사물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는 다른 이들이 단순한 외관을 묘사한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달리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은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미겔 유베트의 엘 메스트레, 명인, 선생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제목이죠. 조르디 세발이 이끄는 고음악 앙상블 라카펠라 레이알 데 카탈로냐의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의 퐁피두 미술관이 한국 국제 분관을 열었습니다. 그 퐁피두 센터에서 개관전으로 피카소 외에 다양한 작가들의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을 전시 중입니다. 입체파 화가들 대부분의 멋진 작품들, 이 퐁피두에서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가져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오픈 기간에 다녀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뭐 청색시대의 피카소 작품은 없지만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파블로 피카소가 청색시대에 그린, 1901년도에 그린 자화상과 함께했습니다. 0451번, 지난주 토요일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대현님의 리사이틀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럽습니다. 왜 저는 못 갔을까요? 우리 안정호 PD는 다녀와서 정말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었는데 부럽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기타 선율이 흐르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꼈답니다. 혹시 협디님이 계신가 해서 둘러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 있었어야 됐는데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꼭 조대현의 기타 연주곡 들려주세요. 신미희 씨가 사연을 주셨습니다. 소르의 음악 신청하셨는데요. 이 정식 녹음 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아카이브 안느, 우리 안종호 PD 아카이브에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5월 28일 당신의 방과 음악 진행 8주년 때 우리 조대현 기타리스트가 라이브로 연주한 음원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신미님이 관람하신 그날 공연 리스트에 있는 바로 그 곡입니다. 드비스의 클라우 델루엔 달빛입니다. 조대현의 기타입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용번호 630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엠마 코크비의 음성, 크리스토프 호그우드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디단초 라폴리아 작품 5입니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클레멘스 플리크의 합시코드, 레아 라헬바도의 첼로입니다.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디단추 라 폴리아 작품 5였습니다. 양인모의 바이올린, 클레멘스 플릭의 하프시코드, 레아 라일바도의 첼로였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작품 18 중에서 4악장 론도입니다. 오규스탱 듀메와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미겔 다 실바와 마리 슐렘의 비올라, 앙리드 마르케트와 오렐리앙 파스키알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브람스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추 작품 18 중에서 4악장 론도, 오규스탱 뒤메와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미겔 다 실바와 마리 슐렘의 비올라, 앙리 드 마르키트와 오렐리앙 파스키알의 첼로 연주 함께했습니다. 라벨의 바반 부흐윈 앵퐁트 데퐁트, 죽은 공주를 위한 바반느,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이자 또 뉴에이지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오트마 리버트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프랜포드 마솔리스의 소프라노 색소폰, 앤드류 리틴이 위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전해드리신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바반네, 오늘은 오트마 리버티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 중에서 The Last Night of the World, 레아 살롱가와 사이먼 바우먼의 음성이었습니다. 양정수 씨, 콩당밤, 메인 푸른색 배경 사파 속 의자 두 개가 참 폭신할 것 같아 보입니다. 등받이에 허리 쭉, 다리 쭉, 편안하게 듣는 당밤, 편안한 토요일 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끝곡 필립 글래스의 메타몰포시스 2입니다. 발렌티나 리스차의 피아노 연주로 남겨드리면서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덕호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조 로바노가 이끄는 그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빅 밴입니다.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조 로바노 쿼텟의 연주였습니다. 조 로바노가 명 테너 색소폰 연주자 벤 랩스터에게 헌정한 곡이죠. 빅 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조 로바노 그리고 피아노의 헹크 존스 베이스의 조지 무라즈 그리고 드럼 연주의 루이스 내쉬였습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매주 두 번씩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한 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재즈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일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재즈의 일렉트릭 사운드 그리고 또 락비트를 첨가해서 아주 재즈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이미 40대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는 당시의 젊은 1970년대 20대의 락 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현상이 바로 필모 이스트에서의 그 실황 공연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그 필모 오디토리움은 당시에 이 락 뮤지션들이 주로 등장하는 아주 최고의 공연장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뉴욕에 또 공연장이 생기면서 필모 웨스트, 필모 이스트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1970년 필모 이스트 뉴욕에서의 실황 가운데서 전해드립니다. 윌리 넬슨과 The Theme 주제곡의 접속곡입니다.

1970년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필모이스트 실황 공연 가운데서 들으셨습니다. 윌리 넬슨과 그리고 이 밴드의 주제곡 더 팀 접속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그리고 스티브 그로스만의 소프라노 색소폰, 치코리아의 일렉트릭 피아노였고요. 오르간 연주에는 키스 제럿, 그리고 일렉트릭 베이스의 데이브 홀랜드, 드럼의 잭드 조넷, 퍼커션 연주에는 아이오토 모레이라, 그야말로 전설적인 재즈의 명인들이 당시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함께했던 시절에 녹음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이코리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아주 대표적인 재즈 가수죠. 1990년대부터 활동했으니까 이제 정말 베테랑 가수가 되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슈퍼 스탠다드 시리즈 앨범을 계속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세 번째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러시 라이프, 게이코리의 노래입니다.

게이코리가 부른 러시 라이프였습니다. 빌리 스트레온의 곡이었죠. 피아노 반주에는 노리키 소이치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소울 재즈의 명인, 오르간 연주자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잭 맥더프의 음악은요, 1972년도에 실황 앨범입니다. Ain't No Sunshine, Live in Seattle.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Theme from Electric Surfboard, Jack McDuff의 연주입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잭 맥더프의 1972년 앨범 Ain't No Sunshine Live in Seattle 듣고 계신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Theme from Electric Surfboard, 잭 맥더프의 작품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리오 존슨의 테너 색소폰 그리고 데이브 영의 테너 색소폰 연주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 채널에서 리오 존슨 그리고 오른쪽 채널에서 데이브 영의 색소폰 연주였고요. 오르간에는 잭 맥더프 그리고 기타 연주에는 비니 코라우 드럼 연주에는 론 데이비스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잭 맥더프는 세 음반사에서 녹음을 남겼습니다. 맨 처음에 애틀랜틱 레코드에서 녹음을 남기다가 블루노트 레코드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이후에 체스 레코드로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1년의 음반들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재즈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시 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기까지의 이 잭 맥더프의 음악은 지나치게 좀 이 소울 리듬 앤 블루스적인 그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즈적인 색채가 굉장히 옅어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잭 맥더프를 그 60년대에 좋아하던 팬들로부터는 조금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스튜디오에서의 녹음뿐이었고 실제로 잭 맥더프는 클럽에서 전혀 다른 음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도에 리얼 레코드에서 발매한 오늘 듣고 계신 Ain't No Sunshine Live in Seattle 앨범을 들어보면 60년대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잭 맥더프의 클럽 연주의 실황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이 오르간 연주자답게 일렉트릭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르간으로 베이스 연주를 들려주면서 기타와 드럼의 반주로서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는 잭 맥더프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황 앨범입니다. 당시 이 시애틀에 있었던 클럽 이름이죠. The Gallery. 이곳에서의 실황을 담고 있는 음반인데요. 당시에 이 실황 연주가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 방송에서 방송이 되었다가 그 테이프가 보존이 되면서 리얼 레코드를 통해서 2024년도에 아주 기적적으로 이 음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잭 맥더프는 당시에 지금 들으신 대로 리오 존슨 그리고 데이브 영 비니 코라오 그리고 론 데이비스와 함께 활동을 펼쳤는데요. 모두 다 리듬 앤 블루스와 재즈 양쪽에서 활동을 해왔던 베테랑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1971년도 바로 이 연주가 녹음되기 1년 전에 발표가 되었던 빌 위더스의 히트곡이죠. Ain't No Sunshine, 잭 맥더프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잭 맥더프의 연주였습니다. Ain't No Sunshine 들으셨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잭 맥더프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72년도에 녹음이 되어서 2024년도에 발굴된 앨범입니다. Ain't No Sunshine Live in Seattle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잭 맥더프의 음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추첩, 다음 곡은 덕지탐과 니콜라스 페이턴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Save it, Pretty Mama입니다.

0: 덕지탐과 니콜라스 페이튼의 Save It Pretty Mama에 이어서 레이 찰스의 Don Ray 오늘 재즈첩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Classic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수박을 고를 땐 초록빛과 검은빛 줄무늬가 선명하게 구분되고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가벼운 노크를 하듯 수박을 손으로 통통 쳤을 때 잘 진 소리가 나는 것이 달고 맛있는 수박이라고 하죠. 붉은빛과 빛바랜 듯한 초록빛이 전묘파 화가의 그림처럼 뒤섞인 토마토는 손끝으로 쥐었을 때 단단한 듯 묵직한 것이 맛있습니다. 참외는 너무 크지 않고 노란색과 흰색 사이의 골이 선명한 것이 맛있는데 무엇보다 참외는 정직한 냄새로 고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주말을 보내는 마음도 달콤하고 싱싱한 것으로 잘 골라두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는 마음. 우리 마음이 자주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보려는 선택. 그렇게 고른 마음이 잘 고른 과일처럼 달콤한 날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6월 20일 토요일, 하지를 하루 앞둔 저녁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스위스의 연주 그룹이죠. 스위트 피플의 어네테 아벡투아 당신과 함께한 여름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우리 프로젝트 그룹이죠. 차세정이라는 뮤지션의 1인 프로젝트인데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곡 편린일지라도 내 잃어버린 기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깐소네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토토 쿠뚜뇨의 노래인데요. 그가 작곡하고 노래한 리 아모리,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랑이 아닌 복수입니다. 사랑들이 되겠죠. 1990년 산레모 가요제 2위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가수 플라비오 벤츄리니의 노래였어요. 그가 나의 별이라는 미냐 에스트렐라라는 곡을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미레이유 마티오의 목소리였죠. 그 단단한 목소리, 제2의 에디트 피아프라 불렸던 미레이유 마티오의 노래 가운데 아프모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건 원래 칸소네죠. 이산토 칼리포르니아라는 그룹의 데뷔곡 또르네로 돌아갈 거야 라는 1974년 곡이 원곡인데요.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 노래했습니다. 이 곡의 편곡과 지휘는 가브리엘 야레드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리 아모리라는 깐소네 또또 꾸뚜뇨의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삼바 앤 프렐루디오입니다. 삼바 전주곡 바덴 포웰이 작곡하고 비니시우스 지 모란시가 작사해서 많은 브라질 가수들이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가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덴마크 출신의 기타리스트 야콥 구어비치의 곡이었습니다. 그가 작곡하고 기타를 연주했고요. 역시 덴마크 출신의 가수 루나 키라의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루마니아의 집시 출신의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아코디오니스트 렐로니카의 연주도 함께한 곡인데요. 제목이 튼다 포스터라는 곡이었어요. 시간은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덴마크어로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랄로 시프린,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또 영화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랄로 시프린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였습니다. 이 곡을 보사노바로 편곡해서 들려주었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보사노바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 삼바 전주곡 삼바 앤 프렐루디오를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삼바 앤 프렐루디오가 됐습니다. 유키 구라모토의 곡 이어드리죠. 노블 마인드입니다.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아 모리아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19세기 중반에 노르웨이의 유명한 동화 소리아 모리아 성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한 소년이 멀고 험한 길을 지나 소리아 모리아 성에 다다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그 완벽한 행복을 상징하는 이야기인데요. 소리아 모리아 시셸이었고요. 그 전에는 유키 구라모토의 노블 마인드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괴헬 3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전해드리죠.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 교향곡이죠. 심포니아 콘체르탄트의 E플랫 장조, 괴헬 364 가운데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김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니콜라우스 아르넝쿠르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탈리아의 영화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의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리 인사치아빌리,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1969년 영화였는데요. 이탈리아와 서독 합작의 범죄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살해를 당하자 그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 기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센사 티톨로, 무죄 3번, 그리고 무죄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만남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라는 것까지 세 트랙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영화음악가인데요. 모리코네와 함께 공동작업도 여러 편 했고요. 모리코네의 작품의 편곡과 지휘자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코네의 뭐 그늘에 좀 가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음악가죠. 이 브루노 니콜라이가 에니오 모리코네와 함께한 작품, 두 작품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더티 히어로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르덴 숲에서 지옥까지라는 원제는 그런데요. 1967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폐색이 짙어진 독일군의 마지막 반격이 벌어진 아르덴 전투를 그린 전쟁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OST에서 테마 디 크리스틴, 크리스틴의 테마, 엔니오 모리코네와 브루노 니콜라이가 함께 공동 작업한 곡이고요. 이어서 또 다른 작품의 음악 두 곡도 이어드립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 브루노 니콜라이와 엔니오 모리코네가 함께 작업한 두 작품에서 음악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우리에게는 표범 황혼에 떠나가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화인데요. 1968년 영화 원제는 용병이라는 의미입니다. 폴란드에서 온 용병이 멕시코 정부에 맞서 혁명을 일으키며 겪는 일을 다룬 코미디가 가미된 이탈리아 서부극이었습니다. OST에서 Notte di Notte, 결혼 첫날 밤, 그리고 리치올로, 곱슬머리라는 의미인데요. 극중의 잭 팔란스의 배역 이름입니다. 프랑코 네로와 잭 팔란스가 주연을 맡았던 1968년 영화 OST에서 두 곡, 에니오 모리코네와 브루노 니콜라이의 공동작업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더티 히어로스 OST에서 크리스틴의 테마, 역시 에니오 모리코네와 브루노 니콜라이가 공동작곡한 작품이었습니다. 안톤 디아벨리의 기타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92의 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전해드리죠. 줄리안 브림의 기타 연주입니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작곡가죠. 안톤 디아벨리의 기타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29-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소스테네토였습니다. 줄리안 브림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 쿠바 출신의 가수죠. 쿠바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해서 활동했던 가수 셀리아 크루스의 목소리입니다. 멜라우데까니아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사탕수수 시럽이라는 제목입니다. 괄호 안에 부제가 있는데요. 물랄라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추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라틴 아메리카의 향기가 짙은 세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시엘리토 린도, 어여쁜 그대, 사랑스런 그대라는 멕시코 민요를 바탕으로 한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그리스의 뮤지션 야니의 편곡과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계 미국 가수죠. 페리 코모가 노래한 파파 러브스 맘보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의 가수 셀리아 크루스가 노래한 멜라우 데 까냐, 사탕수수 시럽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물랄라라는 추임새가 인상적이죠. 이 곡 원래 셀리아 크루스가 1950년대에 불렀던 곡인데요. 오늘은 맘보 킹스 영화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이죠. 로리나 맥케네트의 곡 가운데 라 세레니시마 전해드리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처음 여행했을 때 한 번 들어가면 길을 잃게 되는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들과 옛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를 거닐면서 영감을 얻어 쓴 곡이라고 합니다. 라 세레니시마 고요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가수입니다. 카르멜로 자플라가 곡을 쓰고 노래한 구치올로 미오, 내 사랑이었습니다. 시칠리아 방언으로 노래했고요. 그전에는 하리스 알렉시오, 그리스를 대표하는 여가수죠. 하리스 알렉시오가 노래한 네펠리의 탱고, 또 탱고 디스 네펠리스였습니다. 캐나다의 켈틱 뮤지션 로리나 맥키네트의 탱고 투 에보라를 그리스어로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전에는 로리나 맥키네트의 곡 라 세레니시마, 고요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샤를르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Salut de ma chasse de pure, 안녕 순결하고 정결한 집입니다. 이 아리아를 오늘은 코넷 연주로 전해드리죠. 필립 메칸의 코넷, 그리고 스카일락 한가의 하프와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챔버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가운데 안녕 순결하고 정결한 집, 살리 드 머 샤스 데 퓨어, 필립 메칸의 코넷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게라르트 오피츠의 슈만 시리즈 3집이 발매되는데요. 로베르트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 번호 21, 게라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약 1시간여에 걸쳐서 전곡 전해드리고요. 전반부에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1번 C장조 작품 번호 49, 보르딘 4중주의 1964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파비오 보니조니의 합시코드 라 리조란차가 함께합니다.

합시코드와 더불어서 시대악기로 연주된 음반 바흐의 협주곡 가운데서는 단연코 돋보이는 최근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곡이 레코딩됐죠. 음질 포함해서 첫선에 꼽을 만한 그런 음반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2 파비오 보니초니의 합시코드 라 리조난차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 1번 C장조 작품 번호 49 보르딘 4중주단의 1964년 레코딩입니다.

전곡 자체가 멋있죠. 연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데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 1번 C장조 작품 번호 49 버르딘 사중주단의 1964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게라르도 피츠가 진행하고 있는 슈만 전곡 피아노 곡집 3집이 드디어 발매됐습니다. 피아노 애청자들한테는 확실히 주목받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3집은 슈만의 또 감춰진 일면을 담고 있어서 더욱더 흥미를 끕니다. 이 연주 자체는 뭐 정통 독일파의 견실한 연주 그 자체입니다. 시적 상상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견고한 연주로 흔들림 없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피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정통 독일파 피아니스트입니다. 그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벨레텐이라는 작품인데요. 노벨레테 하면은 글쎄요, 그 장편소설보다는 작은 단편소설에 가까운 그런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문학을 좋아했던 슈만이 사용한 그런 장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편보다는 조금 긴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슈만의 노벨레텐 작품 번호 21, 게라르도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번 음반에는 아베코 변주곡 노벨레텐 방금 감상하신 곡 그리고 알레그로 작품 번호 8 나크트 슈티케 또 숲의 전경 그리고 유령 변주곡까지 주옥 같은 그런 슈만의 피아노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음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토마스 알베노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헬무트 브라니가 이끄는 드레스드너 카펠 졸리스텐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바이올린과 현악기를 위한 협주곡 D장조, 헬무트 브라니가 이끄는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명은주 명반 오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사진작가가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몇십 년 동안 촬영해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은 나이에 따른 피부 변화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은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맑거나 흐린 날의 얼굴이 각각 달랐던 거죠. 우린 끊임없이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기록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즐거운 마음부터 가지고 시작해볼까요? 김영준 작곡 세계의 바람, 초아밴드의 연주입니다.

김영준 작곡 세계의 바람, 조아밴드 연주로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죠. 음악도 계절도 마음도 서로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뒤에 밤이 차츰 길어지니 땅도 또한 차츰 식어 서늘할 게 당연한데 속으로 들기는커녕 기승 한결 더 부리니 더운 기운 태양에서 나온단 걸 어떻게 믿을 수가. 맹렬할사 그 위력 누구라도 대항 못해. 잠시라도 출입일랑 아예 생각 못하거니 그대여 높이 누워 부채인들 흔들 손가. 심기가 안정되면 내 몸 또한 편하다오.

조선시대 정약용의 시 더위 노래를 지어 해보에게 보이다 였습니다. 해보는 한치응의 다른 이름으로 정약용과 함께하는 선비들의 풍류 모임 중난시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시와 글을 주고받았는데요. 하루는 정약용이 맹렬한 더위를 느끼다가 절기 하지와 관련된 시를 지어 보낸 겁니다. 하지란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죠. 그래서 하지가 지나고 나면 밤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땅은 식지 않고 더위는 기승을 부려서 밤에도 열대야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친구에게 부채만 흔들 것이 아니라 심기가 안정되면 몸도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려 더위를 이겨내잔 말입니다. 대금 가야금 이중주 부채춤 원한철의 대금 김귀자의 가야금 이경섭의 장구 반주와 함께 하시죠.

0: 조선 선비들의 여름 풍류를 만나고 들은 곡, 대금과 가야금이 만들어낸 시원한 여름바람. 대금 가야금 이중주 부채춤, 원완철의 대금, 김규저의 가야금, 이경섭의 장구 반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흥보가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셋째 박을 타는 대목을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즐겨보시죠.
1: 실군 실군 돕지 에이야로 댕겨서 어와 세상 사람들랑 이내 말을 들어보시오. 세상 좋은 것은

도시요 방통 속에 옷밥 나오니 만복 좋은 우리 부부 호의 호생으로 살아보자. 어유와 댕기 어라 안상에 밥을 먹고 긴 벽에 예 잠을 자니 본인은 부자라고 욕심낼년 마늘이나 마냥에 우리 가장 앞에 암캐라도 번듯하면 승리 급반 내 소음 새겨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니라 해야 로댕여소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댕기라

아, 이 동인선은 말이여,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디, 뭔 일 일어나며, 난비 엉덩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디, 와수, 목수, 석수, 턴수, 각

합니다. 발개 노아담을 치고 침터를 채한 반 다지는데 아니

네 동방에 당던 여군들 청함 한생기들아 순예 한계 머리를 다녀서라 지경이야 남방을 당는 여군들은 홍학 한쌍이들아 순예 한계 머리를 다짐서라 지경이야 서방이 당는 여군들은

그런 백악관 쌍으로 순예 하기 머리를 다짐쏘라 지경에 북방하다가 떨어졌고 너라 흥강 한 쌍에 들어 순지 하게 머리를 놓인 쓰라 지경이 한가군 대당등 역군들은 금둥급이가 드나 거입이 머리를 다짐스러 지경이야 침탈을 장관을 타며더니 조언들로 추천들로 와서 청기와집으로 천여간 집을 질정한 반둥문 내 사랑과 소승을 대문해줄 시곡 전당모정 용모정과 문앞에 하만석 등 단단단 빼달고 내 귀에 다 풍경을 따라서 광풍 깊은 뜻으로 돌변은 왱그릉 소리가 어찌

연상 사방아 둘다 어머니 강남 사람들 해주였던 귀신도 난 저기라 어느새 평이 말라 대대까지 거여 있고 그 많은 세간살이 법수체려 드려놓니 신살림 같지 않고 누군 살림 뭐냐이다 아는 어떠라 간지 신발든 정의와 일등치 모여로 명예 좌우로

보호가의 익살스러운 장면 함께 만나셨는데요. 셋째 박을 타는 대목 박동진의 소리와 주봉진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하위, 검은고 김무길, 아쟁 박종선, 대금의 문동욱, 그리고 김청만의 장구반주로 함께 하시죠.

김무길의 검은 고와 박종선의 아쟁, 문동옥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 반주로 신하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정유경 가야금 창작 독주곡집 여름 정원에서를 소개합니다. 정유경은 국가무형유산인 가야금 산조 및 병창과 종묘제례악 이수자면서 초영무와 가사 전수자기도 합니다. 전통 산조부터 창작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음반은 2011년에 펼쳐진 정유경 가야금 독주회 줄을 따라 걷다 연주곡 가운데 가야금 줄수가 다른 12현, 18현, 21현 가야금의 대표적인 창작 독주곡 세 곡을 수록했습니다.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두경 씨 이건용 작곡 여름 정원에서를 준비했는데요. 정두경은 조선시대 문인으로 음악에선 정두경의 시조시 군평이 기기세하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이 가사로 함께 있습니다. 여름 정원에서 정유경의 12현 가야금 연주와 노래입니다.

정두경 씨 이건영 작곡 여름 정원에서를 정유경의 12현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유경 가야금 창작 독주곡집 여름 정원에서에는 2011년에 위촉 초연된 곡 세 곡이 수록돼 있다고 했는데요. 줄수가 다른 가야금 연주곡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들어보신 12연 가야금 연주곡 여름 정원에서는 여름의 반짝임과 나른함을 연상케 하는 음악으로 중간에 나오는 노래는 조선시대 정두경의 한시였습니다. 속세에 은거한 인물이 세상을 버렸으니 세상 또한 그를 버렸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요. 세상 일이란 다시 바뀌고 변한단 내용입니다. 다른 18인 가야금 연주곡은 이해식 작곡 줄풀이 2로 전통음악의 매침과 풀림을 줄로 풀어간다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또한 21년 가야금 창작곡은 정유경의 스승 이재숙 교수의 회갑을 기념하는 음악입니다. 대지의 노래 21년 가야금 독주곡 61번 이란 제목으로 대지가 이재숙 교수를 가리킵니다. 그럼 한 곡 더 들려드립니다. 이성천 작곡 대지의 노래 21년 가야금 독주곡 61번 정유경의 21년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성천 작곡 대지의 노래 21연 가야금 독주 61번 정유경의 가야금과 김홍식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곡 해녀 아리랑 김용우 박순동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첫 곡으로 색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각색한 헨리 퍼셀의 세미 오페라 요정의 여왕에서 골랐습니다. 여기 생기 넘치고 유쾌한 여름이 왔노라 테너 제레미 버드가 노래하고요. 폴 맥크리시가 지휘하는 가브릴리 플레이어스의 연주입니다.

헨리 퍼셀의 세미 오페라 요정의 여왕 중에서 여기 생기 넘치고 유쾌한 여름이었노라.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첫 곡 테너 제레미 버드의 노래 폴 맥클시가 지휘하는 가브리엘리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18세기 빈에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게오르크 마티아스 몬의 심포니 G장조 들으시죠. 알레그로 안단테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미가이크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가 연주합니다.

게오르크 마티아스 모네의 심포니 G장조 전악장 미이가이크가 이끄는 라르파 페스탄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요한 아돌프 하세의 오르간 곡인데요. 하세는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이 높고 많은 작품을 썼지만 집안이 3대에 걸쳐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했을 만큼 하세 역시 건반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6개의 오르간 협주곡 중에서 협주곡 4번 D장조 들어보시죠.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논 트로포의 전악장이고요. 오르가니스트 야노스 세바스티엔이 연주합니다.

야누스 세바스티엔의 오르간 연주로 요한 아돌프하세의 오르간 협주곡 4번 D장조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1번은 윌리엄 버드의 떼대움 준비했습니다. 성공의 전례를 위해 만든 곡이라 본래 라틴어가 아닌 바뀐 영어 가사에 선율을 붙인 떼대움인데요. 신을 향한 감사와 기쁨, 찬미를 노래하는 종교 합창곡입니다. 사이먼 레이븐스가 이끄는 무지카 콘텍스타가 노래하고요. 스티븐 드바인의 오르간, 잉글리시 코넬 앤 색버드 앙상블이 연주합니다.

사이먼 레이븐스가 이끄는 무지카 콘텍스타의 노래로 윌리엄 버드의 떼대움 감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스티븐 드바인, 잉글리시 코네단 색보드 앙상블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18세기 영국 음악가 제임스 브룩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라르고 아페토조, 론도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베스 월피쉬와 피터 홀먼이 지휘하는 팔리 오브 인스트루먼츠가 함께 연주합니다.

18세기 영국 음악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제임스 브룩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전악장이었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엘리자베스 월피쉬와 피터 홀먼이 지휘하는 펄리 오브 인스트루먼츠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시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춤곡으로 마무리합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작곡가 겸 출판업자였던 클로드 제르베가 엮은 작품집에 들어있는 알르망드를 앙상블 피파로가 연주합니다.

일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르네상스 시대 춤곡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작점 이상의 알르망드를 앙상블 피파로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딘가 멀리 떠날 때 꼭 챙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지갑, 그리고 충전기. 여기에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선, 만약을 대비한 보조 배터리까지 가방에 넣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전자기기의 충전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노트북, 무선 이어폰까지 두루 살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전되지 않도록 잘 챙기면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선 얼마나 충전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들려드릴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이라도 눈 감고 초고속으로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일번호 183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충전 좀 하셨나요? 4966 쓰는 분입니다. 서해랑길을 출발의 팬과 함께와 함께 길동무 삼아서 보령시 죽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다 풍경과 흘러나오는 음악이 환상적입니다. 와, 제대로 충전하고 계시네요. 완전 충전, 완충.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저희 바다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란츠 도플러의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에 의한 이중주, 클라우디 아리마니와 마시모 메르첼리의 플루트 연주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리스트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투에 의한 연주의 용페라 프레이스,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였고요. 앞서선 프란츠 도플러의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에 의한 이중주, 클라우디 아리마니와 마시모 메르첼리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1696 쓰는 분입니다. 맨날 아이들 등교길에 같이 듣다가 오늘은 혼자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왠지 더 좋을 것 같았는데 함께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요일엔 가족들과 다 함께 듣는 행복을 느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696 쓰는 분이었습니다. 출근길이세요? 혼자서? 아유, 이 곡 들으면 가족들 생각이 더 날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제비꽃, 소프라노 낸시 아르젠타 음성입니다. 찬도 스파르쿠 플레이어스 연주입니다.

주세페 주르다니의 사랑스런 나의 연인이여, 까로미오벤,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 음성과 펠릭스 라빌라 피아노 연주, 앞서선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제비꽃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낸시 알젠타 음성과 첸더스 바르코 플레이어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엔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3년 6월 22일 강원도 철원의 노동당사에서 열린 한 특별한 음악회를 찾아봅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 특별한 음악회의 연주곡이었던 베토벤의 삼중협주곡도 함께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5중주 F단조 작품 번호 34번 중에서 1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논트로포, 레이프 밴스네스의 피아노와 아르테미스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피아노 5중주 F단조 작품번호 3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습니다. 레이프 비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아르테미스 콰르텟 연주로 들었습니다. 0394 쓰는 분입니다. 집 근처 농장에서 아침 일찍 이웃들과 인사 나누며 예쁜 상추, 오이, 가지에 물 주고 오느라 많이 지각했네요. 경비하는 분께도 농작물 나눠드리고 제 텃밭 아이들도 클래식 음악이 전해지길 바라며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셨네요. 인사도 하시고 물도 주고 경비 서시는 분한테 농작물도 나눠주고 클래식 음악이 그 상추나 오이, 가지 얘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94 쓰는 분이었습니다. 주말 농장 하시는 건가요? 아, 부러운데요. 0394 쓰는 분. 수확의 기쁨 올가을에 많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쇼팽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번호 5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논 탄토,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으로 58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논탄토였습니다. 아르투로 루빈스타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우리나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근대 문화유산으로 향합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265. 광복 직후인 1946년에 지어진 러시아식 건물이 있습니다. 38선 이북 지역인 이곳은 당시 북한이 조선노동당 철원 당사로 지었던 곳입니다. 악명 높은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던 비극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서 검게 걸린 포탄 자국과 쏟아진 총탄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멀리서 보면 폐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 근현대사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았던 2013년 6월 22일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던 이곳에 특설 무대가 세워지고 철원 DMZ 평화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분단의 현장에 평화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의 거장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이 KBS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안 라클린, 첼리스트 린 하렐,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 김대진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날의 연주 곡목은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이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세 독주악기의 조화로운 협력이 오케스트라와 긴밀하게 어우러지며 청중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첼리스트 린 하렐은 60년 전 한국전쟁에서 소중한 지인을 잃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밝히며 이날 연주에 기꺼이 섰습니다. 그는 공연을 마친 며칠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초청하는 헌정 연주회를 열어서 감사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2013년 6월 22일 철원 노동당사에서 열린 DMG 평화음악회를 찾아보고 그날의 연주곡인 베토벤의 3중협주곡 C장조 작품 56을 듣겠습니다.

베토벤 3중 협주곡 C장조 작품 번호 56번 중에서 2악장 라르고 3악장 론도 알라폴라카 김대진의 피아노 정준수의 바이올린 김우진의 첼로 김용윤이 지휘하는 서울 최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2013년 6월 22일 강원도 철원군 노동당사에서 열린 TMG 평화음악회를 찾아봤습니다. 글린카의 비올라 소나타 D단조 중에서 2악장입니다. 라르게토 마논 트로포 유리바 슈메트의 비올라와 미하일 몬티안 피아노 연주입니다.

글린카, 비올라 소나타, 디단초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만원 트로포, 유리바 슈메트의 비올라, 미하일 몬티안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그리그의 모음곡 홀베르그 시대로부터 작품으로 40번입니다. 첫 번째 전주곡 프렐루디움, 두 번째 사라방드, 세 번째 가보투와 뮤제트, 네 번째 아리아, 다섯 번째 리고동, 이렇게 전곡 듣겠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모음곡 홀베르그 시대로부터 전주곡부터 리고동까지 전곡 들었습니다. 네메 예르비가지 위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816 중에서 첫 번째 곡입니다. 알르망드 안젤라 휴잇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 6월 21일 일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어느 순간 아 해가 정말 길어졌네 싶어서 달력을 딱 보면 어김없이 이 절기가 다가왔구나 발견하게 되죠.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보통 6월 21일쯤 찾아오는 하지가 되면 서울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약 14시간 30분. 우와, 24시간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죠. 바깥 활동이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 오늘 하루 왠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우 너무 길다 싶으신가요? 시간의 흐름은 그대로인데 느낌상으로 가장 길게 느껴지는 하루. 뭘 하면서 채워볼까? 첫 곡 들으면서 생각해봐야겠어요. 6월 21일 일요일 하지 아침,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히사이시조 썸머,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